이런 계획을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나만의 시간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다른 이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소서. 언제나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고 매 순간 감사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안성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9시 8분 3초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우리 올리브님 퇴원하고 출근해서 샬씨를 듣습니다. 아카시아 꽃들이 만발. 향기 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남기셨고 우리 조이맘님도 어린이집 교사 20년 차인 제가 2년 차 때 18년 전 원장님과 어린이집 환경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5월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열어놓은 창문으로 살랑살랑 들어온 아카시아 향기. 와, 진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제 마음을 위로하는 그 아침의 향기, 풍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5월 아카시아가 피는 시기가 되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출근길 창문 활짝 열고 아카시아 향기 맡으며 달립니다. 라고. 아, 그 아카시아 그 향기에 저는 주님의 숨결이, 손길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때로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주변, 뭐 풍경, 자연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그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향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살랑 전달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일락이 져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아카시아가 피나 봐요. 야, 너무 좋다. 이 곡 듣죠. 공인현 박총 말보다

워시플로잉의 채움이었고요. 프롬갓 샤론의 꽃 예수, 공인현 박총 말보다 꽃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소풍 간다고 엄마표 도시락이 준비물이었어요. 아, 준비물 안에 엄마표 도시락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 아이도 첫 소풍, 저도 첫 도시락이라 예쁘게 싸느라 출근이 좀 늦었네요. 흐흐흐. 그래도 화창한 날이라 좋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또 솜씨 발휘하셨구나. 또 욕심 내셔가지고. 아, 그 아이들 도시락인데, 사실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로 막 그냥 어? 굉장한 솜씨를 거기에 탁 녹여내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예. 뭐 곰돌이도 만들고 예, 뭐 뽀로로도 만들고 그렇게 다 유튜브에 또 나와 있어요. 또 막 진짜 예술 작품 같은 도시락 아이들 도시락인데 야. 근데 그것도 한때입니다. 예. 유치원 지나고 이제 초등학생 되고 그러면 그냥 김밥. 예. 어떨 땐 그냥 유부초밥 이렇게 되고 그것도 예, 유치원 어린이집 때 그냥 좋은 추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사진 찍고 예. 그렇죠. 우리 아이도 잘 첫 소풍 다녀오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찬양님, 미나짱님 도와주셨네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보렵니다. 남기셨고요. 우리 주안의 별빛 은정님은 아 지금 일하는 곳 이달 말까지만 일하기로 돼 있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자리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일터가 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송정미 나의 기도 준비했고요. 그 전에 장윤영의 바닷길부터 듣습니다.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삶의 끈을 놓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집안에 찾아온 또 다른 우환 앞에서 깊이 좌절했다.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가장으로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현실에 무너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쓸모 없어진 삶을 거두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무덤덤하게 이어지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대화 중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친구에게 해줄 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그래, 지금까지 정말 애썼어. 더 견디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이제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자. 다만 가족과 나를 위해 하루만 더 살아줘. 비록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루라도 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나의 마지막 문장으로 대화가 끝났다. 내가 살아서 숨쉬는 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이야. 몇 달이 흘러 어제 친구와 통화했다. 그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고통의 산을 넘고 있다.

이슬은 주여 내 친구에게 라는 곡이었고요. 민호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앞서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 마음이 좀 무거운 간절한 그런 내용이었죠. 이호재 목사님의 칼럼 살아야 할 이유라는 글이었습니다. 나의 존재 그 자체가 가족들 또 친구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사랑이자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시 44분 45초 지나고 있어요.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먼저 준마렐라님, 30년간 가장의 무기로 잘 버텨주는, 그래서 올해 퇴직하는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요. 강현구씨 수고 많았고 고맙고 오늘 생일 정말 정말 많이 축하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아요. 강현구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혜영님께서, 훈디 오늘은 5학년 8반 제 생일입니다. 축하받고 싶어요 라고 자축사연. 아, 58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우리 삼남매 아빠님은, 훈디 저 어제 생일이었는데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그랬어요 라고 오늘 아침 이게 남기셨는데, 늦었지만 우리 삼남매 아빠님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축하. 야, 내년 생일 꼭 남기세요. 제가 제일 먼저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워킹 축복송으로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해 드렸고요. 별사탕님, 오늘 사무실에 저 혼자 있어서 방송 듣는데 너무 좋아요라고. 그렇죠. 그 동료들 뭐 외부 일정 가고 부장님도 안 계신 오늘 무두절일까요? 예. 이런 또 선물 같은 날이 가끔씩 예, 찾아옵니다. 오늘 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쌈 손님께서도 와주셨네요. 시편의 쌈 손님. 와, 아, 아까 전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잘 들으셨다고 남기셨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오버플로우 찬송가 메들리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예배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며 부르는 많은 축복송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가정의 달, 5월, 사랑의 달, 감사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오늘 함께 묵상한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최명자 즐거운 모임 들으셨고요. 앞서 온 기장이 먼저 해야 할 것 전해드렸습니다. 사랑님께서 찬양 들으며 미용실 문 열고 아파트 정원 입합나무처럼 오늘도 향기 나는 삶이 되길 기도하며 방송 늘 감사해요 하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추억님도 와주셨습니다. 분주한 오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원하지만 김진아님, 또 오늘도 반갑습니다. 출석체크 챙겨주시는 평생감사님, 또 긴 이야기 나눠주신 순복음현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축복입니다. 마운틴사나님, 예수애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57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오른쪽 무릎 인대 수술로 한 달은 병원, 두 달은 집콕 중인데 왼쪽 다리는 어려서부터 불편한 다리라 회복이 더디네요. 그래도 많은 이웃들, 동역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답니다. 축복송 들으며 늘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깨닫게 되네요 하시며 기도를 시작합니다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찬미워십 곡인데 준비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향기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함께 축복송, 향기로운 나무의 향기로운 나무, 그리고 찬미워십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청곡이에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Nobody knows the troubles I've seen 이라는 곡을 신혜숙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는데 드림싱어즈가 부른 찬양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CBS 창작 복음 성가제 그 이후에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때 이 대회 때부터는 창작곡이 아니고 일반곡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어서 각 교회에 실력 있는 팀들이 나왔었는데 금상을 수상을 했어요. 드림싱어즈 여자분들이 무대를 거의 휘어잡다시피 너무너무 멋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무대를 직관했기 때문에 그때 그 감동이 다시금 떠오르네요. 이삼열 밴드 박정아의 이유 이 두 곡은 소미님께서 걸으면서 잘 듣고 있다고 하셔서 걸음에 좀 맞춰서 보폭을 조금 더 신나게 빨리 할 수 있는 찬양

으로 전해드렸고요. 또 찬미워십 기도를 시작합니다. 향기로운 나무 같은 제목의 찬양이죠. 향기로운 나무 전해드렸어요. 이병희님도 꽃시장 가면서 함께 하신다고 향기롭게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3757님께서 축복송 찬양 신청곡 남겨주시며 정윤정 사모님, 황신 담임 목사님, 황지안, 황유안, 황서안, 세 아들 많이 수고하고 계세요 하시며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녹음할 테니 사연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사진이 너무 작게 보여서 제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먼저 정윤정 사모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쓰셨거든요. 정성어린 기도와 따뜻한 사랑으로 늘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지친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사모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윤기 나는 믿음과 온유한 미소로 남부교회를 밝게 비추시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섬기시는 헌신이 많은 이들에게 큰 힘과 본이 되고 있습니다. 정다운 사랑과 포근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사모님, 늘 성령의 평안과 건강,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쁘게 생일 축하하는 케이크와 또 목사님 그리고 새 아드님의 사진도 같이 해서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 카드를 저희 축복송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멋지게 삼행시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모님께는 저희 예쁜 화장품 선물이 있으니까요.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송정미 함춘호의 축복송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배상진님 비롯해서 이 곡도 역시 신청곡입니다. 송승현 주님의 손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태산을 넘어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웃음 가득히 님께서 지금 친정엄마 퇴원시키러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준비하겠습니다.

은하수 구스롱님께서 송승현의 주님의 손 찬양이 너무 좋아서 얼른 들어오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송정미 함춘호의 축복송도 전해드렸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드리밍 버터플라이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였어요. 제 1부 끝곡으로는 좀 긴 라이브 워십이에요. 어노인팅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하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동방현주 주리 남궁송옥 전대현 유은성 함께한 나를 통하여 7300님께서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은 왠지 은영님 음성이 더 따스하게 맑게 느껴지네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껴봅니다.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3남매 아빠님께서 어제 생일이었는데 축하를 못 받아서 조금 섭섭하셨다고 그래도 주말에 기대해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위로의 찬양을 청하셔서 전해드렸는데 주말 기대 예,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근데 일부에서 그 사모님 생신 축하 삼행시를 소개를 해드렸더니 2969님께서 아, 괜시리 눈물이 났어요 하시며 장애인 쉼터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 그 생일을 잊고 산 지 수십 년째라고 하시며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살짝 서운한 마음도 들으셨다고 그래도 사연을 들으면서 왠지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사모님을 챙겨주시는 그 사연에 제가 더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시며 신청곡도 남겨주셨어요. 자, 하원 하진맘 김진아님 병원 가시는데 병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혹이 발견이 됐다고 지금 서둘러 가시는 길에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신청하신 곡으로 저희 응원해 드릴게요. 제키리님께서도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듣고 싶어 하셨는데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피아워십 다윗의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또 2969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

김명선의 오늘의 힘, 내일의 소망. 소망님께서 2DJ 신청곡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신청곡을 써주신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위로부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앞서 피아워십 다윗의 기도 리스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도 전해드렸어요. 9898님께서 도봉산 오르고 계시다고요? 적당한 바람, 햇볕이 몸속을 정화시켜주네요. 항상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한방눈님께서는 딸이 결혼 2년 만에 새 생명을 축복받았어요.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리베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들려주심에 감사하고 매일 듣기만 하다가 너무 좋아서 글 올려봅니다. 인사 나눠주셨어요. 피어나는 푸르름님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맞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 써주셨습니다. 찬양 From a Distance, Maureen McGovern 그리고 샌디 패티입니다. Upon This Rock.

머린 맥가번의 From a Distance에 이어서 샌드패티 Upon This Rock 함께 하셨고요. 오늘 끝곡도 바피츠 마라나타 싱어즈의 As We Worship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힘과 용기의 차이 중 일부입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할 찬송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이 찬송은 초기 한국 찬송가의 번역자이자 편집자로 많은 공헌을 한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이신 밀러 목사가 작사한 한국어 창작 찬송입니다. 밀러 목사는 1892년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무려 40여 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 봉사하신 분으로 우리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이십니다. 반석 위의 집이란 마태복음 7장 24절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의역해 놓은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1, 2절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요약하여 은율로 재구성해 놓았고, 3절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각각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판단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듣거나 혹은 그 말씀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행해서 구체적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만나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죠. 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오래 사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요, 생각보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살펴보니까 1.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고, 2. 숨이 차도록 운동도 좀 하고, 잠은 오래 자는 것보다 푹 잘 자고, 4. 스트레스는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고, 5.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잘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는 것이요, 건강과 장수에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감사할 일을 찾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그냥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매일의 감사를요,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그런 사평로 식구들이 됩시다. 땅땅.

네, 감사해. 내가 사는 오늘이 여기에 모든 감사가 다 있네요. 그저 오늘을 벗어난 일은 없잖아요. 오늘 일 중에 오늘 벗어난 일이 없으니 오늘 그냥 다 감사한 거죠. 예. 이런 믿음 좋다, 좋아. 예, 좋아요. 이런 믿음 갖고 싶은 분들 주이포에 알아야 됩니다. 주이포에 모르는 분들에게 카톡 알리기도 오늘도 합니다. 예, 카톡 알리기 커피는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합시다 그냥. 네. 패스하자님 오셨어요. 혼밥하는데 사평도 함께 먹으니 행복하네요. 왕용. 야, 좋다. 그리스님 순두부. 오늘 순두부 괜찮은데요. 아우, 순두부 이 탁 땡기는데요. 어제는 그 친한 네, 형님 동생 친구 이렇게 만나서 보거를 먹었는데 보거 애가 또 있어요. 뭐 아무튼 애는 아니죠. 완전히 순두부인 거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순두부, 순두부. 야, 오늘 처음 오신 분 같아. 수락사님. 야, 그 동네가 혹시 그쪽 아닌가요? 네, 안재우 소장도 그쪽인데 출첵해 주셔서 무지하게 기쁘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등 누가 있을까요? 궁금해지 갑자기. 지키미님. 야, 지키미님 종종 1등 하세요. 예. 성필남님 늘 감사님 늘 황동현님 술람미님 들장미 소녀님 김진아님 열심히 진짜 예, 앞쪽에 오시는 분들이죠. 마시아님 오케미미나님도요. 옥선님이요. 햇살이 이제 따끈하다고 그러자마자 옥주님이 옥자 들어가시는 예, 중간 분들이 벌써 덥다고 말한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야,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오늘 뒤에 나갔는데 그래도 뭐 봄 날씨 같은 느낌은 좀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나간 곳이 제일 선선한 곳이라 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시간 여러분의 사연 없이는 방송이 빛나지 않고요.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도 올려주시고 네,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올려주시고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듣고 싶은 찬양도 신청해 주세요. 샵 7997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사진 100원 그리고 만나 루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경미 초가 3관도 나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0: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순서가 있는 거죠. 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꼭 뭐 자식 놓고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뜻은 아닌데 먼저란 뜻이 있다는 것은 순서. 순서에 맞게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은 더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뒤에 오는 이 모든 것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우리 매일 순서를 바꿔서 기도하니까 고생하죠. 마음 다치죠. 하나님이 상처 준 것도 아니야. 순서 정해주셔서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안 하니까 자기가 안 해놓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아이고 참 우리가 이래요. 예. 야 우리 장주현님 바로 탁구 같이 치시는 분에게 오순정님 갑장님에게 네 보내주셨어요. 야, 카톡 알림 고맙습니다. 예. 여름이 오나 봐요. 날씨가 더워요. 오겠죠. 제가 평생 살면서요 해마다 여름이 왔으니까 올해도 오겠죠.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마음에 평안이 거하니 행복하시다고. 아 좋다. 약한 나로 강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님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고서경님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수국님 오셨어요. 베토벤님 오늘 바쁘시군요. 예, 많이 바쁘신 중에도 한 줄 글을 남겨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바쁜 중에도 진짜 엄청 바쁜데도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넉넉하게 막 입에 숟가락이 들어가고 반찬은 뭐 먹을까 하시면서도 진짜 예? 그러면서도 진짜 예? 글을 안 남기시고 인사도 안 해주시니 참 사파. 네. 어서 들어와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샵7997 모바일 문자.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입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서 달려와 주세요. 어서 달려와 주세요. 네. 어서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전도단입니다. 부흥. 예. 네, 그리고 신청하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그다음에 김대환 은혜 아니면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따따딴 하고 끝나는. 네, 부흥을 신청하신 곡은 신혜숙님이에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둘째 주 화요일 날씨가 완연히 여름 날씨네요 하시면서 수요 예배, 아, 오늘이 수요일이죠 참. 예. 수요 예배 오늘은 개척의 날이라 일찍 예배를 끝내줬네요. 모든 교회들 부흥 발전할 수 있길. 그러게요. 부흥이 숫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모인 많이 늘는 거는 올바로 교회가 올바로 가고 세상보다 겸손하고 세상보다 하늘의 가치가 분명하고 세상보다 넓고 깊기 때문에 본질을 찾게 되면 본질을 회복하면 부흥이고요. 본질을 회복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이 오는 건데 우리는 사람이 오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질을 내팽개치고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까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그러면서 온전한 본질을 잊어버리면서 사람이 늘기 시작했고 사람이 는다고 다 잘못은 아닌데요. 그렇게 돼버린 관점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돼 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런데 그런 교회는 사람이 늘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교인이 엄청 줄은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우리 교회 사람 는다고 진짜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 한국교회를 향해 늘 기도해야 되겠죠. 네. 태연신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피어나는 프로름님. 목매 단장님 우리 단장님 이렇게 목매어 출첵하기를 열변 통하시는 모습이 눈앞에 손에서 필사하다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비꽃 여인과 지지 않는 태양님은 신호대기 중에 들어오신 거 있죠. 야 참 그 짧은 시간에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눈꽃님도 밥 먹다가 듣고 하이파이브입니다 하셨고 김상희님, 아 이상희님, 김상희님, 이상희님 준규 각시의 마음 왜 안 오세요? 네, 준규 각시 지인 맘님, 네 듣고 계시나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좋은 날씨에 점심 먹고 잠깐 걸으며 출첵해 하시고 있는 김상희님 고맙고요. 찔려서 너무 잘 듣고 있는데 들어오셨다고 다이아몬드님. 한 분 더 사연 볼게요. 2000년 경희대학교 노천극장. 아, 그때 한 2만 명 모였죠. 네. 조용히 찬양하다가 같이 손 들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제가 나가니까 막 일어나서 환호.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도 제가 뭐 나이가 네, 꽤 있었는데 끝나고 걸어가는데 고등학교 남자친구가 저보고 형 멋있어요 이래가지고 아 제가 춤추고 막 이럴 때는 진짜 예, 나이와 상관없이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매일 주와 함께 네, 배영호 선예가 함께하고요. 원더걸스의 선예죠. 맞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달려와 주세요.

왜 제이였어요 10평 39평까지 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어서 들어와 들어와 반말이네. 아 들어와. 네 컴백 비타민이 미팅 컴백했습니다. 네 미팅 하고 온 거예요. 네 사무실은 어떻게 이사했나 모르겠네요. 희수님. 네. 하나 한이 만사님 할 만세님 만사 한이 만세님 할렐루야 미스터 선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윤선님과 윤선님 어머님이 또 운동하러 나오셨군요. 예. 그 수고와 열매 좋은 또 건강으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수리님이 저희 친구가 오늘 암수술을 받아요. 하나님의 손길로 잘 치료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도합시다 여러분. 수리님의 친구분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멍뭉이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 걸렸다고 하늘빛 바람. 멍뭉이가 안 걸리니까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진짜. 아 감기가 요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습니다. 예, 가리지 않습니다. 최 여사님은 오늘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날. 좋다.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고 행복의 조건이다. 평생 감사 책에 있었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언제나 최 여사님 참 고맙습니다. 야 이병희님 꽃여인이거든요. 여인. 꽃의 여인. 네. 꽃시장 가서 카네이션이랑 꽃들 사서 도착. 초여름 날씨 눈부신 햇살. 푸르른 나무들이 너무 예뻐요. 배고파서 된장찌개 데우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꽃을 품에 안겨주시는 그 축복된 직업 너무 좋습니다. 김정영님이 지금 출근길에 신청하셨어요.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열심 러빔 목소리 상점입니다. 하루의 은혜.

아멘이 나오네요.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하다샤님, 오랜만에, 5월만에 여유. 오늘은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장보러 왔어요 하시면서. 야, 그래요. 좋네요. 아, 저 수영 배우, 제 나이에도 수영 배울 수 있을까요?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외국은 다 수영을 선진국들은 배우게 한대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영을 배우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유 있게 오늘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야 부모님을 잘 섬기시죠. 효녀 하다샤였습니다. 하천길에 아카시아와 찔레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라이딩 중입니다. 와, 눈, 코 호강하고 있다고. 7361번님.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데요.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자전거 타시면서 주변도 천천히 돌아보시고,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조리님, 이거 재밌으라고 한 얘기죠. 오늘도 운수대통 만사형통통이야. 아, 무슨 운수대통이 없지. 만사형통도 없습니다. 찬송가에는 있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운수대통은 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네, 사용되지도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만사형통은 없고요. 합력해서 선은 이루실 겁니다. 주님 안에 끝까지 우리가 버티면 말입니다. 자, 1부 끝곡이에요. 카츠워십 회중찬양 홍이삭이 함께하죠. 2부에서 만날게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0: 인생에서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깊은 바닥이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땐 잠시 쉬세요. 다시 밧줄을 잡고 밖으로 나갈 만큼 기운을 차릴 때까지요. 충분히 밖으로 나갈 힘을 모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다시 밧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세요. 포기란 항상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신낱같이 부여잡은 목표가 너무 벅차거든 자신있게 줄을 놓으세요.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펼치십시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Un rechito.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많이 무너진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선 곳이 깜깜하지만 여기가 동굴 속이 아니고 여전히 터널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진리 앞에서 다시 믿음을 세우고 광야에서 다른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찻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제일 잘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임을 기억하며 이 어두운 곳을 믿음으로 처벅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없어서.
1: 길이 너무 비좁아 불편하고 힘들지만 넓은 길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참된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주님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식구들의 이 터널 끝에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좁은 길에서 맞이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까 오잉 만사형통하리라라는 찬송가 가사 있는데요. 요럴레이오님. 네. 찬송가엔 있죠. 성경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무호하지만 찬송가는 유호할 수 있어요. 예, 진짜 진짜. 네. 근데 만사형 그 찬송가의 그 이 가사를 주님 안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예,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가난했던 어려웠던 시절엔 더 많이 이런 가사들이 좀 있긴 해요. 단장님 여름이네요. 황금이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달려와 주셔서. 아 수영 요새 수업 하는군요. 생존 수영을 배운대네요. 세월호 이후에. 야 맞아요. 세월호 아 마음이 아프네요. 현아인맘님이 알려주셔서 생존 수영 배운다고 세월호 이후에. 고학년은 참관만 하기도 한. 고학년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배워야 되겠죠. 네. 반주자님도 알려주셨어요. 초등교육에 생존 수영한다고. 다행이다. 마미님은 나이에 운동의 나이가 어디나요? 잘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배워서. 근데 하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70세 때 하루에 2km 가까이 수영을 왕복으로 하셨었어요. 수영장 가서 배우시고 나서. 야, 참 대단했던 우리 어머니네요. 마미님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소나무님이 평일엔 점심 시간에 잠깐 듣고 수요일은 오전만 근무 퇴근 후 편안히 듣고 있어요.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전 근무 마치시고 듣고 계시는군요. 식사하셨나요? 아 배고파요. 오늘 이상하게 배고프네. 자 배고플 땐 또 찬양해야죠. 찬양하면 더 배고프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잊을 수 있잖아요. 배고픈 것과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강명식 남궁성옥 헤븐 메들리 총관웅입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고기를 숯불구이를 먹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네, 불을 내려주셔서 아멘. 손 번쩍 들고 질문합니다. PT숙님. 저 높은 우주의 천국을 만드셨다는 가사 맞는 거죠. 아, 그러게요. 이게 어떤 상상력을 이렇게 돋구기 위해서 가사를 만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복음의 본질이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뭐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어느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물어서 제가 올렸는데 내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이 사라져 갈 때 이거는 이제는 큰 문제가 되죠. 네, 그렇게는. 네. 내가 내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건 맞는데 주님의 능력이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쓴 사람은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게 나 혼자 부르면 그 의미를 이미 다 분명히 그분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걸 그렇게 표현했겠지만 모든 사람이 듣고 부르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부를 때는 위험하죠. 그건 아주 복음의 본질의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건 천국이 어디냐에 대한 질문인데, 그냥 뭐, 네. 저도, 예. 그냥 그런 상상의 차원에서 그냥, 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참. 아연님의 사랑하는 동생이 하늘의 별이 됐다고. 정연 씨라고 하네요. 정연아, 그곳은 아프지 말고, 아프지 않을 겁니다. 네, 하나님 만나고 가셨으면 진짜 행복하게 살겠죠. 있는 사람들이 그립고 어렵지만 또 아연님도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민님이 수영 도전하세요. 진짜 좋아요. 3년 차 됐어요. 잘하지 못하지만 즐겨요. 이거 즐길 정도면 잘하는 건. 아, 수영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름 조금 바쁜 제가 그래도 진짜 한번 1년만 어떻게 시간을 내볼까 갑자기 그 마음이 드네요.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조이포입니다. 들어와 주세요. 강원구 이신라 라스트 멤버들이었죠. 네. 약한 나로 강하게.

이거 같대? 오늘 이거 같대는 그동안도 여러 번 보내드린 달리기라는 곡입니다. 윤상의 목소리로 처음 들으려고 하는데요. 쭉 늘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이 가사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뭐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운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그거 아세요? 그런데요, 이 땅에 달리기는 그렇게 하지를 모르지만 천국에 달리기는 빨리 뛴 거와 상관없어요. 주님 천천히 뛰어도 주님 말씀에 발 맞춰 뛰었냐, 거기에 모든 자에게 박수가 있고 1등과 2등이 없이 상급이 있지만 기준이 빨리가 아니라 달란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걸어왔냐는, 참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평가와 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겨울 만큼 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도 지겹지 않은데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있을 거라는 것.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아내야 그 하늘의 박수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윤상의 달리기가 오늘 이곡 어때입니다.

이 노래 작사 작곡자이기도 하죠. 윤석이. 네. 아시아님이 암 극복을 위해 매일 만보 이상 걸었는데 항암약 독하죠. 관절이 너무 아파서 한 달째 안 산 걷기를 못하고 있다고. 잘 맞는 운동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걷고 싶으실 텐데 말입니다. 주님 잘 치료해 주세요. 마시아님. 시골 계시는 아이들 외할머니는 87세이신데 다들 그렇게 수영장 동전부들과 다니신대요. 좋다. 네, 바람으로님. 내리사랑님이 엄마는 89세신데 두 달 전 떠나보내시고 나서는 외로우신 탓일까요? 조그만 일로도 서운해하세요 하시면서 올해는 거의 출근하다시피 했는데 농사일로 바쁘다 보니 일주일에 서너 번. 아, 그래도 참 내리사랑님 귀하시고 대단하세요. 그래요, 갈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가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0051번님, 주님, 이 잠을 못 자는 건 큰, 네, 힘든 일인데 주님 사랑하는 0051번에게 잠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기도 부탁까지 하셨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0051번님 푹 깊이 주무시도록. 병희님이 이런 고백을 올리셔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의포유가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주의포유가 있어서 또 단장님의 사평로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모두 힘내시라고. 그래요, 주의포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또 제 말 중에 말씀 안에서 그 말이 전달될 때 우리는 잘 버티기도 하고 어느 날 건강하게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거라고 믿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요, 네, 주의포유 꼭꼭 특별한 날 아니어도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네, 축복의 사람의 스틸 주품의 품웃소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끝나가네요. 아이고, 우리 방송에 나오셨던 선교사님이 글을 남기셨어요. 공항에서 6시간 대기하다가 저녁 비행기로 저희 섬으로 갑니다. 종종 기회 될 때마다 청취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아, 선교사님 건강하시고 두 분 정말 행복하시길, 늘 주님 안에서 그곳에서 좋은 열매 맺으시고 학교도 완성 이젠 빨리 진행되길 바랍니다. 많은 손길이 함께할 걸,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보냈으면 참 좋겠네요. 최유사님, 은혜 한스푼님 늦게 온 게 아닙니다. 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제키리님이 어제 사연 보낸 게 어제 게 아니었군요. 근데 어제 걷는 것처럼 올리셔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4월에 다녀가신. 너무 졸려요. 커피 다 마시고 잔 놓쳤어요. 어? 오, 뭐 깨지거나 다치진 않으셨나요? 아이고, 진짜 졸리신가 보다. 원성남님, 해피강사님 달려오셨어요. 원성남님 또 진짜 바쁘셨네요. 지지 않는 태양님이 작년 겨울 제 생일에 아이들 이름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시작했는데, 어제는 아내 생일인데 방송 끝나고 아내와 제 이름으로 또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한 제 마음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주님의 숲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시면서, 야, 좋다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함께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곡을 제가 준비해놔서 이번 주 안에 제가 약속 꼭 지켜드릴게요. 네, 주님의 숲 이번 주 안에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울싱어즈 전쟁을 선포한다가 오늘 끝곡이고요. 네, 끝까지, 그래도 끝날 때까지 막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누구든지 그

성경필사전 아시죠?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꼭 오십시오. 진짜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실 때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우리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보면 너무 좋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습니다. 84세 되신 친정아버님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유해피봄님. 우리 부모님 아프시거나 뭐 치매이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전쟁을 선포한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미국,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전쟁 좀 멈추고 영적 전쟁이나 좀 잘합시다. 아유 주여. 내일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놓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한 이후 생긴 변화는 꼴찌 인생에 대한 예찬이 생겼다는 겁니다. 늘 최고 1등만을 지향해왔던 것을 버렸어요. 인생의 결승점에서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마라톤 경기에서 목표 지점까지 기어오거나 남의 등에 업혀서라도 완주를 했을 때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치고 쓰러진 이와 함께 온 사람도 꼴찌로 불리겠지만 이런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밥사랑 공동체 박희돈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입니다.
1: 우리는 자주 묻죠.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났는가. 하지만 질문은 조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0: 힌트도 던집니다. 이제 믿음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죠.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세속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보다 리뷰를 더 믿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를 찾는 세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권위보다 진정성을, 강요보다 설득을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그것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로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깊이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은 더 불안하고 고립되어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절실합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믿음은 유산이지만 동시에 선택입니다.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많은 경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내며 전수하는 시대이죠.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설명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말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일까?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봄의 꽃, 라일락입니다.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향기. 이혜인 수녀님은 라일락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빗장 걸었던 꽃문 열고 밀어내는 향기가 보랏빛, 흰빛 나비들로 흩어지네. 빗장 걸었던 꽃문, 겨운에 꼭 닫혀있던 꽃문이 5월이 되면 스스로 열립니다. 누가 열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그냥 열리죠. 그리고 향기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보랏빛, 흰빛으로 온 거리에 흩어집니다. 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이렇게 은은하고 너그럽습니다. 애써 찾아가지 않아도 그냥 걷다 보면 어느새 맡게 되는 향기. 오늘 함께 나눌 찬양도 그런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영국 작곡가 존 루터의 곡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Look at the World. 서울 무테트 청소년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리바이츠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존 루터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서울 모테트 청소년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창수님, 멋쟁이님, 고윤희님, 심구님, 파리가제트님, 3cm님, 평생감사님, 블루딱따구리님, 김진아님, 오잉님, 스마일님, 온기님, 외로운늑대님, 이윤주님 오셨고요. 마라나타님이 편안보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생감사님이 주찬 전진님의 고품격 음악방송과 좋으신 애청자님들 함께합니다. 로맨틱과 질투님이 햇볕이 쨍쨍 무덥네요. 시원한 전주찬 그늘에서 편히 함께합니다. 폴라리스님은 날씨가 중간이 없네요. 춥든지 덥든지네요. 잠깐 볼일 보고 왔는데 많이 더워요. 오늘 진짜 날씨 좋더라고요. 태연님은 오늘 도깨비 시장 가서 5,000원 주고 도라지 무침, 달래 무침, 마늘종 장아찌 사왔어요. 그릇에 담으며 한 젓가락씩 먹는데 맛있어요. 김병수님은 초여름 같은 날씨에 수요예배 드리고 방금 집에 들어와 함께해요. 오늘 아침은 아카시아 향기가 집안에 들어왔답니다. 진짜 요즘 길 가는데 이 아카시아 향기, 꽃향기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은 많이 졸립네요. 전주찬 함께하며 졸음을 이겨내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라일락 말씀드렸는데 세라별님이 저에게 라일락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천국에 계신 고 한동진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꽃이라 그리움입니다. 결혼해서 안산으로 와 다녔던 교회 25년을 함께하며 어린아이였던 저를 이만큼 성장시켜주셨죠. 올해도 교회 앞마당엔 라일락이 피고 졌는데 목사님 생각하며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이쿠, 또 라일락 얘기로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셨군요. 천국에서 세라별님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노르웨이 출신의 미국 작곡가 올라 야일로의 곡 더 그라운드, 영국의 합창단 테네브레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이 찾아왔다고 고백하는 곡입니다. 이어서 일본 찬양 꽃들도 일본어, 영어, 우리말로 부르는 찬양으로 들어봅니다. 진아의 목소리로 듣고요. 떼제 공동체의 예배 찬양 나다 떼 투르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이어서 함께합니다. 가사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에도 마음 흔들리지 마라. 무엇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

가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지닌 자는 부족함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도다. 세 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올라야일로의 곡더 그라운드, 영국의 합창단 테네블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일본 찬양 꽃들도를 진아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떼제 공동체 예배 찬양 나다떼 투르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시편 6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홍순관이었고요. 이영수 곡 심령이 가난한 자는 JNA 뮤직 콰이어의 찬양에 이어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김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애슐리님, 보라미님, 하종님, 안젤라님, 화이트 모카님, 코람데오님, 신혜숙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리정은님이 오랜만에 인사 나눠주셨어요. 5월 28일 일하는 곳 새 단장 오픈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바쁘게 지내셨군요. 5월 28일 얼마 안 남았는데 파이팅입니다. 이병희님은 꽃시장 가서 꽃들 사와서 열이라고 잠깐 누워 쉬었어요. 내일은 31도까지 올라간다니 진짜 여름일 듯요. 그래도 푸르른 하늘과 나무들이 너무 예쁘다고. 내일은 정말 반팔 반바지 입어도 되겠는데요. 갑자기 또 여름이 되네요. 아, 축하해드릴 소식 있어요. 유해피 봄님이 오늘 5월 13일 사랑하는 딸 현아의 생일이에요. 현아가 태어난 날 새벽 꽃시장 가서 아빠가 많이 기뻐하며 장미 백송이를 선물해줬어요. 현아야, 엄마는 장미보다 더욱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앞날을 축복해 하셨는데 장미꽃 백송이 선물 너무 로맨틱하네요. 남편분이. 현아 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닭갈비 선물 보내드립니다. 신청곡도 들려드려요.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오늘 끝곡은 창수님이 보내주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한상의 색소폰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라일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람 불면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 향기는 참 이상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데 어떤 기억보다 오래 남죠. 라일락 향기를 맡는 순간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래전 함께 걷던 사람, 지금은 멀리 있는 사람, 혹은 이미 곁을 떠난 사람. 향기는 그렇게 우리 마음속 소중한 것들을 조용히 일깨워주죠. 우리 주님도 어쩌면 이 5월의 라일락 향기처럼 우리 마음에 은은히 스며드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깊고 오래 남게 함께 하시는 분. 오늘 찬양을 나누며 그렇게 소중한 얼굴 하나 마음에 와 닿으셨길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0

0: 3004번으로 전화주세요.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올 것 같은 이 찬양 속에 오늘 올포원의 주제가 담겨 있어요. 자, 어떤 주님의 음성일까요?
1: 네.
0: 자연!
1: 네! 온유입니다!
0: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인 온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온유의 열매가 풍성하신가요?
2: 네, 온유 한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팔복 온유편에서 배웠잖아요.
0: 네.
2: 제가 땅이 좀 많습니다.
0: 오!
2: 새하늘 새 땅이라고요.
0: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자, 이 사랑장에도 온유가 나오는 걸 보면 온유한 사람은 사랑입니다. 저처럼요.
1: 결국 다 같이 부르게 하고 자기 포장을 이렇게 온유하게 또 바라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매사에 온유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온유가 타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부드럽고 관대한 only you 이런 성품이잖아요.
3: only you.
4: only you.
3: only you.
0: 빠바바밤. 오늘 분위기.
5: 네. 네, 온유의 열매가 풍성해 보이는 우리 목사님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생마 같은 사람도 길들이는 게 온유라는데 과연 이 시간 올포원에서 가능할까요?
6: 온유하신 목사님께서
2: 한번 또 해봐야죠.
0: 네, 네. 도전. 네. 네.
6: 온유. 네. 사실은 쉽지 않은 특별히 저에게 가장 사모하는 은사 그 열매이기도 하지만 막상 제 삶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 열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네.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 온유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온유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사람의 변화가 지성질 때문에 또 금방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많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습니다. 3절이지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사용된 군대라는 말은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보통 480명이나 600명 정도의 군인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실제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47절에도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께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많이 닮은 베드로가 먼저 액션 움직이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칼을 딱 꺼내서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구의 귀를 쫙 잘랐습니다.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뼉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가장한 폭력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적 앞에서도 온유한 거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우리는 참 궁금해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 어떠신가요? 언뜻 보면 스승을 지키기 위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행동 같고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의리 있는 행동 같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칼, 분명 예수님의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즉시 천군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온유하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이해가 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제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사실 이런 베드로 다 좋지 않나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칼은 아니지만 말칼, 말로 훅, 감칼, 감정의 칼, 쑥,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행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죠. 그렇게 우리가 가진 말칼, 감칼, 행칼을 휘두르고 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갱년기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휘두를 때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칼을 접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 예수님처럼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칼, 감칼, 행칼을 휘두르셨나요? 괜찮아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우리도 받아주시는 온유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패하고 화내고 분노했을지라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괜찮다, 다시 해보자 하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처럼 온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받는데 온유하면. 시편 37편 11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와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만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요 열매다. 자, 그렇다면 이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떵떵이 아니라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이 현금같이 있는 온유란 열매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온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는데, 성경에서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님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온유한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3: 모세?
2: 모세. 와우. 제일 어려운 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세하면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데 맞아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모세가 온유하대요. 그 200만의 불평투성이 원망만 하는 사람들을 끌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온유하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숨겨진 온유의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유는 마치 우리 집 현관 앞에 깔아놓은 현관 매트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누구든지 와서 밟을 수 있는 거. 밟아도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 발밑에 있는 흙을 털어주는, 그렇게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참아내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온유함이란 성경적 의미의 온유함,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온유함은 현관 매트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가 특별히 매트를 제작해 왔는데 예, 누구나 와서 밟아라, 나는 참아낸다, 그게 성경적 온유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온유란 의미는 뭘까요? 시편 37편 3절 4절 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기 11절 말씀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 담겨있는 구절이란 말이죠. 여기 온유함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된 성품이다. 이렇게 정의함이 오를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유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온유하신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붙어 있어라.

0: 내 안에 거해라. 자,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온유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현관 매트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선한 그리고 착한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바로 그것이 모세가 온유했다는 의미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살아야 할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은 여러분 가정 현관 앞에 깔아놓은 현관 매트처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매일 먹는 양식처럼 여기며 살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온유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1: 주요.
0: 주님 앞에 섭니다. 온유하신 주님께 붙어있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 아멘. 아멘.
3: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두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 목사님께서도 모세의 온유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하지만 모세는 엄청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엄청나게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니까는 모든 걸 다 집어던지고 그냥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에 자기 소유를 갖잖아요. 인생을 완전히 저주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상처투성이에요. 자기 동족에게 실망했어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실망했어요. 자기가 정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왕자일 때는 안 나타나고 80세 노인이 되니까 아무 힘이 없을 때 나타나서 자기 백성 구원하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내게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게도 실망했죠. 하나님에게도 실망했죠. 자기도 실망하면 이 자포자기 인생은요 정말 과격합니다. 통제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적을 모세로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 그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지팡이를 던진 거죠. 그리고 잡았죠. 그 다음에 손을 넣었다 뺐더니 뭐 나병이 들었다가 또 치유되는 기적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쓸모없는 존재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 있고 힘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뭐죠? 지팡이죠. 그것은 양치는 지팡이에 냄새 엄청나게 나요. 바싹 마른 자기 인생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원래 그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홀이 있어야 되는데 목자의 지팡이 없으니까 이거 볼 때마다 자기 실패의 상징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에요. 이미 나이도 80이에요. 그게 네 모습이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너 가진 게 뭐냐? 그게 너의 모습이다. 너는 아무 쓸데기 없는 인간이다. 직면하기 싫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들의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시킨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인생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던지라 했어요.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너의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말씀으로 던지는 인생이 되면 이렇게 생동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막대기가 뱀이 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0: 본인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1962년대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투탕카몬 유적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투탕카몬의 그 왕관이 보니까 위에가 이제 뱀 코브라와 독수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왕조의 신은 코브라고 하왕조의 신은 독수리였거든요. 사막지대, 산악지대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우라에로스라고, 이 뱀을 갖다 우라에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의 소신의 이름이 우라에로스. 다시 말해서 이 뱀은 바로의 그 모든 왕과 관계된 건 다 표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왕의 소신이니까. 다시 말해서요. 지팡이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지니까 뭐가 돼요? 바로의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로 바로의 신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던지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해지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내가 가장 위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온유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적은 더 신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손을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첫 번째 이적은 행했지만 두 번째 이적은 행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 행하면 사람들한테 놀림만 받겠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손을 가슴에다 넣었다 뺐더니 뭐가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건 뭐예요? 내 속이 너무나 더러운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살인자였거든요. 그 손으로 사람을 쳐 죽였거든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병 환자는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나 마찬가지다. 죄에 대한 자각, 인식이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다시 넣었다가 빼라고 했어요. 뭐가 됐어요? 어린아이 손처럼 깨끗해졌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시킨 거예요. 너는 분명히 죄인인 걸 잊지 말아라. 그런데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러면은 행하지 않을 일을 행하게 했느냐면은 실제로 이것은 겸손의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왜냐? 앞으로 모세가 행할 때 그 마른 막대기가 목자의 실패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지팡이를 준 게 아니라 그게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쓴물을 달게 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 손으로, 이 지팡이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손으로 위대한 일을 행할 때마다, 지팡이를 행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이 손이 뭐예요? 나병 환자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죄인이고 이 마른 막대기는 내가 얼마나 실패한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적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박태라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진실하면 온유해져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온유하지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들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능력이 회복되어 수많은 사람 앞에 온유함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베드로, 모세, 예수님을 설교 속에서 만나면서 과연 내 안에는 온유의 열매가 있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 그래서 모세가 좀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온유한 자의 본보기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까. 회사나 또 뭐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을 견디고 같이 일하는 것 자체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을 같이 받았는데 그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막 탄식이 나올 정도로 금세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0: 1년이 아니고
1: 40년.
0: 진짜 속이 어떻게 무슨 색깔일지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광야생활 어떻게 했을까,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세의 온유함이 그냥 나타났던 그런 대목들을 짚어주시면 한 수 좀 배워보겠습니다. 목사님.
2: 지금 모세가 부럽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결국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 온유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물을 내야 믿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만 그 이유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할 때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그게 의도적이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성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온유는 언제든지 잃을 수도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순간 언제든지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3: 아마도 그 모세가 이제 그 반석을 이렇게 치는 혈기, 뭐 이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에 대한 호칭이, 물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 짓을 했는데 이 패역 무도한 자들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든요. 그들이 그럴지라도 모세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함부로 말해버린 것이 이제 결정적인 또 문제가 하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주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지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지켜달라고 권해달라고 민족을 기도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온유함의 아주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거기에 온유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 예를 들면 미리암이나 아론이 자기를 이렇게 비난했을 때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꽃이다 그래야지, 나병이 걸려서 잘 됐다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런 마음은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죠. 박찬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초점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내 이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바라볼 때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는데,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 보고 내 성질대로 반응하면은 그대로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온유함은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서 있느냐, 그것이 온유함의 아주 중요한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진정한 의미의 온유가 가능하다.
4: 신명기 4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느보산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백성 인도하라는 그 산이 산 위에서 보거든요. 그 땅이 쫙 보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추정되는 곳을 가보면 쫙 그 가나안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여기까지 했을 때 그가 물론 실수도 했고 뭐도 했지만 그냥 그 인생을 거기서 끝냈어요. 그리고 이게 자연사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저는 온유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각오 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나는 한방 먹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말아라 그러면 참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저처럼 이렇게 그 학문적인 트레이닝을 받던 사람은 딱 틀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참아야죠. 그리고 하기 싫은데도 말해라 하면 말해야 되는 거죠.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내가 앞에 서야 할 때와 뒤로 빠져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스타가 되고 싶고 앞에 서고 싶은데 너 들판에 있어 그러면 들판에 있는 거고, 들판에 있고 싶은데 앞에 나와서 싸워 그러면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추상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각오 서는 거,

0: 오세가 봐. 네가 봤지? 그렇지만 넌 여기까지야. 하나님 여기까지라도 좋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 걸어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딱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사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우리가 온유를 성품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 영원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네네. 정말 다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의 온순과 또 행동의 관대라는 두 가지의 측면이 다 무르익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참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2: 네, 어렵지 않으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3: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것들에 관한 질문 타임.
2: 네,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고 온유한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가도 성전을 저렇게 더럽히는 자들에게 질타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험한 세상 안에서 이렇게 정의롭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부스부스 참 많거든요. 그래서 권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랑 어떻게 다른 건 건지, 그리고 온유하지 못해서 이미 일을 그르쳐 버렸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아까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라는 것이 성품의 문제, 참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딱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게 뜻을 알려주실 때는 말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나서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게 온유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임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온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참는 게 아니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견뎌야 되고 십자가를 들어야 될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온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양쪽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하게 말하고 책임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온유로 표현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견뎌내고 참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온유는 형태가 다르지만 분명히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많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유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10번 중에 8번 정도는 조용하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어도 한 8번 정도 참고 잊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 그럴 수 있어.
0: 예수님이 온유하세요.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문제는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2: 힘이 납니다.
1: 네.
0: 화이팅.
3: 근데 좀 방금 참으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 좀 참을 수가 없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질문 말해요.
3: 그 성경에선 통해도 요즘 세상에선 좀 안 통할 것 같은 예가 그 이삭의 우물 사건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삭이 번성하자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우물들을 다 뺏고 쫓아내는데 이삭은 이 무례한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더라고요. 우리 박태노 목사님, 네. 혹시 이삭처럼 살면 현관 매트 취급당하는 거 아닌가요?
4: 그렇죠. 바로,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같아요. 네.
3: 그리고 혹시나 온유함이 언제나 통하는 게 맞나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4: 일단 언제나 통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면 저는 100%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삭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삭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약해서일까? 아니면 우유부단해서? 만약에 이삭이 가족들을, 식속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그러면 정말 열받을 거예요, 그죠?
1: 속 터지죠.
4: 자기는 온유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뭐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삭의 그 온유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7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100%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말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의 끝에 보면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우물을 뺏기고 뺏기고 뺏기고 자꾸만 그렇게 가는데

0: 그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희들 다 뺏어가도 내 거 있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너희들 지금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뺏어가가지고 그걸 또 메꿔버려, 이 바보들이. 그거 진짜 완전히 앙심 품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안 싸워. 왜? 얘네 아무리 뺏어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있어. 이 믿음이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그런 곳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멋있어요. 다 됐어. 얼마나 식솔들이, 특히 종들이 기뻤을까. 근데 갑자기 이삭이 아침에 짐 싸자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살만한데요? 마침내 여기 왔는데요? 그랬더니 말하는 게, 아니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편안한 자리를 떠날 거야. 그게 바로 이삭의 온유함의 이유였던 거죠. 지금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온유함이라는 말이 오늘 주제처럼 야생말도 길들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온유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프라우스라는 그 단어가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그 길들여진다는 얘기만 하잖아. 근데 뭘 위해서 길들여질까요?
1: 주인이
0: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온유의 개념은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지 사람 주변 환경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아니면 나는 오늘 못 삽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에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그게 훈련받은 프라우스 온유의 자세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1: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의 주인님, 우리 주님께 가장 온유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네. 더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신 그 예를 성경에서 딱 짚어주시면, 우리 조덕천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런 온유하심을 또 닮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하나님 닮은 그 온유의 열매가 다른 성령의 그 열매들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온유하면은 뭐가 연관되는 거 잘, 조금 의아하거든요. 요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아마 이제 사람의 온유함이 나타날 때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누구나 다 친절한 때 온유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반역했을 때, 대적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온유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대하실 때 그 죄인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온유하셔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정말 계속 핑계대고 회개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뭐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그 여자 내가 언제 만들어달라 그러냐 이러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폐역하고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요. 인류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말리고 꼬매시고 이게 지어 입혔다고 하면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의 그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탄 편에 들어갔고 그의 말을 듣고 그 원수를 친히 그를 위해서 옷을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배신자를.
1: 맞아.
2: 그런데 오히려 옷을 지어서 입혀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온유함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온유하죠.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 그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고 돌아왔는데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또 갈아입히죠. 정말 온유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큰아들이 자기가 좀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탕자 취급해요. 동생보다 더 나쁜 건 아버지다. 왜 저런 건 아니지? 정말 그래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아버지에 에이. 대한 그 항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탕자인지 아버지가 탕자 같죠. 그 분위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큰아들에게도 여전히 온유하세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에게만 온유한 게 아니라요 잘난 척하고 대드는 큰 아들을 향해서도 온유하셔요.

0: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그 오래 참으심이 한없이 커요.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스스로 그 심판을 자초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 죄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온유와의 관계를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온유의 동력이에요. 사람이 누구에게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은 온유해져요. 그 다음에 희락이죠. 이건 재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건요, 여유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남 모르는 잔잔한 기쁨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씩 웃고 넘어가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요, 욱하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온유의 재료는 희락이죠. 기쁨이죠. 그 다음에 화평은 온유의 결과예요. 결국 온유하게 되면 결국 화평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삭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인내는 온유의 자세예요. 오래 참는 거. 그것이 온유의 태도이죠. 그 다음에 자비는 온유의 형태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양선은 온유의 발현입니다. 온유가 어떻게 나타나냐.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성은 온유의 성질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죠.
1: 온유 팔로 오신 것 같아요.
0: 그 다음에 이제
1: 온유.
0: 절제는 온유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욱할 때 이걸 절제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다 연결되는 거죠.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도 조금 닮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내보게 되는데요. 이제 적용하기만 남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기가 쉬운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온유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특히나 결혼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온유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온유하지 못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윗사람 아랫사람 부부 간에 관계가 깨지거나 조금 괴로워질 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다시 온유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정말 온유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내가 잘 될 때 웃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받고 누구에게인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유를 온유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은 저는 그 모든 것이 예배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예배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접근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소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뭘 얻으려고 해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는 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의 삶에서 그 온유함에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지자. 기어서라도 그분에게 달려가자.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참고 견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온유함에 실패하는 아주 중요한 대상들은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가족 관계라든지 또 직장의 동료, 그 다음에 특히 온유함이 깨어지는 게 아이러니컬하게 해도 교회 안에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깨지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라는 이상형이 절대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교회보다도 성도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0: 대단히 교만하고 포악하고 거의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니네는 안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되게 현실적인 분이세요. 이상적인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끼어 맞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온유를 잃어버린 이유는 대부분 너무 숭고한 뜻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그걸 실현하지 못한 자기를 스스로 탓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굉장히 잘못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의 교리를 사랑해요. 율법을 사랑해요. 자기 이상형을 사랑해요. 나라를 사랑할 때 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온유함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대하든지 너와 나의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를 대할 때 너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도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고서 그분의 시선으로 상대편을 바라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할 때 귀신이 들렸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죽일 기회가 있으면 죽이고 그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고. 왜요?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행했느냐, 그의 상태가 어떠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기름을 씻어내든지 제거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 제자들에게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 이 말은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 봐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누군가에게 온유하게 대하면요, 온유는 다시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와요. 근데 포악하게 대하잖아요. 반드시 몇 배로 더 포악한 상태로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들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온유함은 하나님 나를 좀 온유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하는 기도마다 기도보다 행동을 하는 기도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겠죠.
1: 원리적인 거 들었으니까 저는 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 뭔가 이렇게 반응이 딱 왔으나 공격이 오면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일단은 좀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온유해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쏟아낼 수 있는 정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면은 나쁜 놈 이런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쏟아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참으니까 병이 되고 참으니까 맨 처음에 온유했다가 더 터져가지고 저놈 더 무서운 놈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타입이에요. 참다 참다 못해서 쏟아내면 저 독한 놈이래요. 저렇게 다 분석하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쏟아내야 된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방송 때 한번 얘기했는데 그냥 뭐 욕해요 그 사람. 근데 그리고 욕하고 그다음에 싫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도 하기 싫어가지고 대명사로 그 사람 뭐 그분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쏟아낸다. 그래야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풀어내면 이제 분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아 그랬냐. 그러니까 참으라는 게 아니고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쏟아낼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하고 쏟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유도 가르쳐주고 편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다가설 수 있는 용기, 그냥 선물 하나 보내고 메시지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째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하고 그냥 배짱으로 다시

0: 한번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보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오늘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나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온유한 아빠, 엄마, 딸, 회사원,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성령의 열매의 여덟 번째 온유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권 목사님부터.
0: 온유. 다시 한번 또.
1: 또.
2: 저는 그 아까 only you라고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네. 그 그냥 원래 말 그대로 on you. 영어로 당신에게 붙어 있습니다. On you.
0: 오, 좋다.
2: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On you.
3: 네. 나에게 온유는 십자가의 렌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늘 온유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유는 나에게 십자가의 콘택트 렌즈라고 하나요? 렌즈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1: 네. 오늘 녹화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온유했다는 후기를 남기며 오늘 끝인사는 온유의 열매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답게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팔복과 사랑에 거하는 지름길 온유로
5: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지니쉬의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어떤 표면을 가진 물건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물건을 만지면 마음이나 행동도 덩달아 부드러워지고요. 반대로 날카롭고 거친 물건을 만지면 나도 모르게 날선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나의 손에 닿았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차가운 스마트폰, 쉼없이 두드렸던 플라스틱 키보드, 또 긴장 속에 꼭 움켜쥐었던 운전대. 온기 없는 물건들 사이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내느라 우리 마음도 덩달아 지치고 딱딱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닿는 곳이 말랑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소파의 감촉이나 따스한 찻잔의 온기, 그리고 노래의 부드러운 선율이 굳어있는 마음을 기분 좋게 녹여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0: 오늘 내가 어떤 것들을 만졌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딱딱한 것들이었고요. 마지막에 방송 올라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과 이 종이를 만졌던 것 같아요. 종이는 좀 낫다, 그렇죠? 지금 계신 곳이 좀 주변이 부드러운 것들로 가득 차길, 특히 여러분의 뭐 앞이든 뒤든 흐르는 선율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김명식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전해드렸고요. 8시까지 함께해요. 이병희님은 지금 꽃을 만지셔서 오늘 꽃을 제일 많이 만지셨대요. 달 항아리 꽃다발 작업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꽃 만지셨으니까 지금 말랑말랑할 수밖에 없는데요. 러블리포스님도 반갑습니다. 샬롬 함께 나누고요. 이어지는 곡은 김종찬이 부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1: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나.

김종찬 하늘에 속한 사람 들었습니다. 안학수님은 청라 하늘대교 위에서 예 인사하시고요. 아타카님이 어느 날 자비가 찾아왔다라는 제목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수요일마다 말씀 듣고 있는데 자비는 긍휼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라고요. 생명 살리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자비가 흘려 보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행동, 긍휼한 마음으로 네, 이 단어들을 기억하고 자비라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자라나길 또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어요. 채움, 워시플로잉 앨범에 있는 곡 자비의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하며 라는 글과 함께 남기신 예, 이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아타카님과 함께합니다.

아카시아 꽃 한 송이 푸른 하늘 이 시간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랏빛님도 오셨는데요. 새벽 안개가 걷히고 초록초록 실록의 장미는 어찌 또 이리 아름다운지 죄악돌 사랑님이 신청하신 곡 참 아름다워라. 오늘은 워시프로잉 앨범 다음에 들려드렸고 예람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시플로잉의 채움 그 전에 함께했고요. 정아짱님 반갑습니다. 가브리엘님 굳어있는 마음을 기분 좋게 풀어주는 시간 당양로 네 맡기십시오. 풀어드리겠습니다. 8271번님 영광영은 아빠님이신데요. 새로운 금 만남은 항상 설렘입니다. 오늘 갑자기 MR을 폐차하고 중고차 사러 갔다 왔는데 잘 굴러다니는 차 한 대를 지금 구입하셔서 예, 이 차를 타고 어디 좋은 데를 가야 하나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 CCM계의 F4라 불리는 4명의 남자들 출연해서 히킹 뮤가 불렀썸이라는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콘서트가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알고 지내던 CCM 사역자들, 하늘성인님, 예, 급 연락해서 아내와 같이 찬양 듣는 급 번개팅을 가졌습니다. 귀한 앨범도 선물로 받았고요. 오늘 진짜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 차로, 귀한 만남도 가지시고, 아내분과 좋은 시간도 가지시고, 맞아요.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설렘이고 축복이죠. 하늘성인님 오늘 만났다고 하셨는데 응원하면서 신청곡을 예, 적으셨어요. 하늘성이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 이 곡 오랜만에 들려드립니다. 오늘 만남을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기면서 좋은 만남 쭉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또 이런 좋은 만남이 삶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들려드려요. 하늘성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 성인님과의 만남을 축복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들었습니다.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께서 집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야생화 자수를 해보려고요. 이게 프랑스 자수라는 것과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꽃을 수놓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적극 추천이요. 저도 사실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놓는 것도 일단 두뇌에도 좋고요. 마음을 좀 뭐랄까 좀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만들고 사람을 좀 평온하게 만드는데 뜨개질과 수놓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좀 분야긴 한데 좋을 것 같아요. 최 여사님, 얼마 전 손녀가 놓고 간 말랑이 재미있어서 틈틈이 가지고 놀면서 만들었다가 다시 뭉치고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손녀한테는 이런 거 만지면 손 씻어라고 잔소리하는데 속으론 좀 뜨끔했습니다. 은근 만지게 되죠. 그리고 이 감촉도 그렇고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맞아요. 애들이 만지면 빨리 손 씻어 하는데 그 또 어른이 만들고 만졌을 때는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라는 곡을 걸어놨어요. 강찬, 나영환, 이기현이 부르는 곡이고요.

오늘 66일차 끝났고요. 100일 기도회까지 하고 있어서 정신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 루틴 끝내고 이 시간 당양로 듣고 있으면 개운하기도 하고요. 또 달콤하게 나를 어루만져주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영광영은 아빠님이 그 하늘성인님께 당향로 카톡 알림이 하셨대요.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역자 중에 좀이 방송을 듣는 분이 한분더 늘어서 저희도 식구가 늘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그 히킹뮤가 블러썸이 뭘까? 그래서 얼른 방송하는 동안에 물어봤어요. 재미나이한테. 그랬더니 기독교 찬양 레이블인 히스킹덤 뮤직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찬양 콘서트 시리즈입니다. 히킹 뮤가라는 뜻은 히스킹덤 뮤직의 식구들, 그 줄임말이고 아티스트와 관객이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찬양하는 현장감을 담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맞아요. 얘네들이 가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일단 급해서 물어보긴 했는데. 아, 사역자들이 지금 쭉 꾸준히 이런 관객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우리 당향로 청취자들도 좀 알고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듣는 찬양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했고요. 하늘성인님은 또 예, 새로운 식구로 반갑습니다. 아, 차를 새로 사셨으니까 정말 안전하게 좋은 곳만 곳곳을 누비시길 예,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2889번님이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던 일인데 그게 지금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너무 다른 곳에서 싸게 그거를 내놓는 바람에 여기서 정성 들이고 또 합리적인 걸로 다 준비해서 갔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허탈하고 무기력해지고 힘 빠지고 좀 뭔가 다시 이렇게 의욕을 갖고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요 하셨는데 어떤 마음인지 좀알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잘 만들어서 갔는데, 야, 이게 이렇게 다른 곳에 밀리다니라는 허무감? 우리 한번 그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정말 경험에서 온 거고, 이 길이 아니면 지금 당장은 무너지고 힘들고, 내가 다시 벌떡 일어서기가 쉽진 않은데, 그거 대신 주시는 게더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시지 않은 데는 또 이유가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 일이 진행되면 뭐좀더 어렵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닫으시되 다른 더 좋은 거를 열어놓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운 내시리라 믿어요. 정은의 너에게 예, 응원곡으로 들려드립니다.

2889번님, 주님께서 새로운 길,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주님께 제 기도가 닿지 않았나 보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히려 생각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반대일 수 있어요. 주님께 내 기도가 닿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더 좋은 길, 그리고 정말 은혜로 표현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길은 닫으셨을 수 있다. 내 기도가 오히려 닿아서 그렇다. 라고, 예, 우리 언젠가, 아유, 그때 그 길이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라고 고백할 날이 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은의 너에게, 그리고 한이가 부른 행복은 0702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안젤라님과 함께 조원영, 배영호가 부른 감사까지 함께 했습니다. 갓 오븐에서 나온 스콘에 딸기잼을 듬뿍 발라서 한입에 넣는 순간 당향로 오프닝의 그 멘트가 나와서 두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뜨끈뜨끈한 그 스콘에 딸기잼이라니요. 이 조합, 예. 스머프님. 토피넛 라떼님은 오늘도 열심히 사셨고요. 긍정의 힘으로 또 찬양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신청하셨어요. 워싱메이커스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곡이 워싱메이커스에 있는 곡이더라고요. 그리고 디카 씨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사진과 시가 같이 있는 거죠. 예, 2965번님이 올리셨는데, 야, 작년부터 디카 씨 배우는데 치유 문학인 것 같다고. 이거 좀 좋아요. 사진을 내가 눈으로 딱 이 장면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다. 그걸 딱 찍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시상들을 간단하게 적는 거. 아, 디카 씨 한다고 그때 하셨던 게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디카 씨 배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당영로 가족 중에도 몇 분이 계시는데. 이 짧지만 이 문장에서 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디카 씨가.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정서적인 면에도 좋고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 눈도 좀 기를 수 있고 사진과 시가 같이 있는 이 작업이 너무 귀한 것 같고 올리셨는데 장미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경쟁. 지금도 오늘도 경쟁 중. 예. 너무 예쁩니다. 시도 멋지고요. 어이구,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1부 끝곡으로 워싱메이커스 세상의 유혹시험이 들려드리고요. 7시에 다시 올게요.

0: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두 곡을 이어서 들었는데요. 지선 이윤화, 한희강찬 함께 부른 은혜, 그리고 갈보리 승어즈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먼저 분유여사님께서 방문요양 어르신 부탁하신 일 때문에 가셨다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이제 맵을 키셨나 봐요. 내비게이션을. 근데 이제 엉뚱한 데로 가게 되셨대요. 차를 돌리는데 너무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예전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내비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아서 저는 한번 어디 허브가 많은 어느 공원 같은 데를 찾아가는데 너무나도 엉뚱한 산골 어떤 산 중턱에 그 차가 서서 여기 다 왔다 하는 바람에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내비가 잘못 안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실수하게도 되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늘 기도해야겠다. 깨닫게 되고 또 깨어있어야겠다.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이든 그게 내 실수든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든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이 여사님의 또 오늘 경험이었네요. 은혜에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1678번님께서 막내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고요.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만 또 혼자 견뎌내야 하는 일이기에 해줄 거라곤 주님께 힘을 얻기를 바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뜨개도 좋아하고 자수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손에 잡히질 않을 정도로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신청하셨어요. 그 어떤 게 손에 잡히겠어요? 사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는 특히 그게 자녀의 일일 때는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 막내 아들 잘 이겨내고 이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더 맑아지고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길 역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퇴근하고 오랜만에 와 봅니다. 불빈님 오셨고요. 광주에서 출석하시는 오기님도 계시고요. 러블리포스님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신청하셨습니다. 오직 주만이라는 곡인데요.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이영구님, 이 곡 맞을까요? Turn Your Eyes까지만 적혀 있어서 예, 이 곡이 아닐까 생각하고 눈을 주님께 돌려 캔디 크리스마스의 목소리로 Turn Your Eyes 예, 살려드렸습니다. 가끔 보내시는 그 글이 깨질 때도 있고요. 아마 보내시는 분은 잘못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받는 그 뭐가 이게 안 맞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왜 이런 등식 같은 그 표 있잖아요. 뭐뭐는 하는 그 표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의 신청곡이나 사연을 파악할 때 이게 뭐지? 한참 쳐다보게 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이 곡이 맞을 것 같아요. 예. Turn Your Eyes. 웃음꽃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새싹 표시가 있고요. 아마 처음 글 남기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하신 거 보내신 시간을 보니까 은혜라는 곡이 나갈 때 아닌가 싶어요. 반갑습니다. 백곰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 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이 분은 오. 요즘은 제가 시간에 끌려 다니는, 휩쓸려 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고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858번님. 5월이 벌써 중순. 너무 빠르죠? 제가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낄 때가 어떻게 비교할 때냐면, 이제 제가 일일 있잖아요.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이렇게 1일일 때 했던 멘트들이나 벌써 6월에 시작됐어요라는 멘트들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벌써 뭐 28일,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흔한 표현이라 엊그제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은데, 진짜 빨라요. 이분이 얘기하는 5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게 저도 느끼는 게 아니 노동절이라고 얘기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5월 13일입니다. 더 하루하루 귀하게 써야겠다라는 다짐 해보게 되고요. 오늘 이 하루도 신청하신 곡을 이종익의 목소리로 오늘 함께합니다.

주일에 전도사님께서 새벽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해보자 라는 도전의 마음을 주셔서 월요일부터 5시에 일어나서 혼자만의 새벽 예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길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사랑하오님, 예, 날마다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주시길 바라며 엘샤인의 감사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35분 향해 가고 있어요.

5월 13일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딸 현아의 생일이고요. 조카 손자 하람이의 첫돌이죠. 제가 벌써 고모 할머니가 됐어요. 또한 남동생 부부 결혼 기념일이자 할아버지가 된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현아의 앞날에 사랑과 은희가 가득하길 바라고요. 우리 하람이도 건강하게 키도 몸도 쑥쑥 자라고 지혜와 명철도 쑥쑥 자라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바르고 따뜻하게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남동생 부부의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야, 5월 13일이 UAP 보험님의 댁에는 진짜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네요. 먼저 현아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시고요. 바라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이루는 형통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하람이 건강하게 지혜와 명철이 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동생분의 그 결혼기념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또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이런 가정이 주 안에서 모범의 가정이다. 예, 본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길 바라면서 온기장이 하나님의 약속 신청하신 곡, 그리고 황다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두 곡 준비해 놓겠습니다. 허유미님께서 저희 가정은 15일에 딸을 생일이고요. 30일이 둥이 아들 생일입니다. 제 지갑이 텅 비는 달이에요. 텅 비지만 마음의 행복은 가득 찬 그런 또 5월이 되겠네요. 따님의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금요일이네요. 따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30일 아들의 생일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함께 축하할까요? 아니, 그래서 신청하신 곡이 허망해 보인다. 축하곡이어야죠. 하지만 허유미님을 생각해서 이 곡도 축하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먼저 온기장이 선교단 하나님의 약속.

15일에 생일 맞으신 허유미님의 따님 생일 축하하며 하지만 약간은 지갑이 빌 걸 걱정하며 허망해 보이나 위로업 앨범에서 들었고요. UAP 보험님이 예, 사랑하는 따님 현아님 그리고 조카 손자인 하람이의 첫돌 남동생 부부의 결혼기념일 축하사연 보내셔서 함께 축하하며 황다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웅기장이 하나님의 약속까지 들었습니다. 동백나무님께서 도서관에서 드로잉과 굿즈 만들기를 배우시는 중이래요. 우리 당양도 가족들은 뭔가 쉬지 않아요. 뭐 열심히 배우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이런 모습 너무 좋습니다. 움직이는 캐릭터를 24컷을 그려야 된대요.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이 새로운 도전에 응원해드리고 싶고 끝까지 하시라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하늘소망님 오셨는데요. 듣고만 있어도 많은 위로가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행지기님은 오늘 너무 힘든 하루 보내셨네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 거고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거나 내 노력에 대한 걸 좀 깎아서 평가할 때 진짜 속상해요. 마음도 속상하고 막 눈물도 나고 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고객 응대도 쉽지 않지만 가끔은 고객보다도 회사 그 내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른 사람은 외부 고객은 뭐 그렇다 치는데 내부에서 아유 다 안다 너무 고생이 많지라고 좀 응원해 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데 내부에서조차 나의 애씀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진짜 속상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결론은 그래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이런 결론으로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나의 이렇게 애씀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늘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나에게 더 또 지혜가 있길 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지기님 너무 애쓰셨고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타카님께서 저 질문 있는데 밤 11시에 스파타잖아요. 그거 정원님이 고르시나요? 아니요. 제가 고르는 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주신 글이에요. 예전에는 협찬이 붙었던 글인데 그 협찬이 이제 끊겨서 그 협찬 멘트는 빼고 다시 재녹음해서 요즘 스팟으로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내용 너무 좋죠. 저는 그 녹음할 때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안하신 그 같은 제목의 다른 버전의 찬양 들려달라고 하신 거 제가 녹음 방송일 때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저한테도 지금 확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사연이 자주 소개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저도 이분 사연은 어제도 소개가 됐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 사연이 좋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좀 뭐 힘이 되거나 선곡이 지금 흐름과 너무 맞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저에게 잘 보이셔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예, 그거 제가 좀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분이 그분은 자주 불리는데 잘 보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북그레미님께서 3남매가 매달 회비를 모으고 있는데 부모님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일본 여행 보내드릴까 싶어서요. 근데 어머니는 절대 안 갈 거야 라고 하시고 아버지는 가면 좋겠는데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보내드리는 게 안 간다 안 간다 하셔도 거기서 이제 좋은 시간들 보내고 오시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잘 설득하셔서 가실 수 있게 좀 한 살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보내드리는 게 자녀로서도 큰 보람이다. 이렇게 제 경험상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내 딸 마음님이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요. 민서 집사님이 담도암 4기로 내일 수술 받으신대요. 주의 사랑하는 딸이 담대히 수술 받고 주의 뜻 안에서 빠른 쾌유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중력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3일교회 POP 앨범에 있는 곡 솔로몬님과 같이 들어요. 내일도 6시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0: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가 쓴 난문 퇴답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하나님 나라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곳이었습니다. 적은 음식을 나누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주 예수 해변서 198장 찬송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재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과 같은 마음을 품길 원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247장 찬송입니다. 김인혜와 김윤옥의 듀엣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바디메오 중창단의 찬양으로 너 주의 사람아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천시립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보내드리고요. 김명수님께서 박신화 편곡의 그 사랑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안산시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상록수님 문자 주셨어요. 좋은 아침, 행복한 감사함으로 하트까지 감사합니다. 큐빅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주셨고요. 유해피봄님,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신청합니다. 그리고 토피널라떼님께서는 여호와를 보라 백지영의 곡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네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장종택의 찬양 이어서 백지영입니다. 여호와를 보라.
2: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예수 말씀하시기를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천등산님께서 신청하신 크레이브의 찬양, 순례자의 노래, 부제가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꽃마리님께서 야외 예배로 아름다운 5월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시면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다 찬양하여라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리가 부른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곡을 세 분이 신청해 주셨네요. LT방님, 또 솔로몬님, 이찬구님 신청곡 함께합니다.

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3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신명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오늘은 앞서 가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앞서 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모든 민족을 멸하고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며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로 인해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순간에도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의 앞에서 행하시며 나아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사리와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의 박성원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 보내드렸어요. 이번에는 장계숙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어서 방영식의 찬양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유아라님께서 만나러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불을 박차고 나서야 하는데 아침을 여는 일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부쩍 어려워진 저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하셨어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작은자님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모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는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품쌤님,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서현이 주님의 딸, 12세인데 어제 단백뇨 나왔어요. 재검사하는데 이상 없기를 지켜주세요. 서현이의 건강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운틴 사나님께서는 출근 통근 버스 안에서 인사드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해피미님, 힘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을 좋을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찾아서 죄송하지만 다 품어주실 분이시죠. 깨진 신뢰와 갈등 속에서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심신이 강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힘든 시간 통과하고 계시는 해피미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262번께서는 매일 교통약자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운전자분들과 춘천센터에서 전화교환수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손경민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네요. 장하니의 행복 전해드리고요. 유리정은님 신청하신 이승철과 범키 함께한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수록 그에 대한 설명은 더 만족스러우면서도 더욱 단순해져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 단순한 것은 우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움과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로버트 칸과 크리스 퀴그의 자연은 왜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을 품은 그분은 한없이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님께 배웁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서울 모태탑창단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어서 나윤규의 실로암 샘물가에 핀 225장 찬송, 그리고 이종미의 샤론의 꽃 예수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조나단님, 5월 13일 오늘이 66번째 맞이하는 저의 생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라고요. 최토담님께서도 오늘이 아주 의미 있는 날이네요. 32년 되셨다고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다중이암님, 아기를 낳은 지 57일 됐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합니다. 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에게 라디오 들려주는 걸 보고 저도 다운받아 틀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교회 나가고 싶네요. 요즘에 여러 걱정이 많은데 재정적으로도 아이의 건강도, 일하랴 집에 와서 육아하랴 무리하고 있는 남편도 다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건강한 육체와 정신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남편이 하루빨리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셨어요. 저도 함께 기도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아이와 함께 교회에 나가실 때 분명히 그 옆에 남편께서도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예숙님께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신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릴게요. 정재성, 임송현, 김선실, 류기림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라베리떼 301님께서 청하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조이 듀엣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0: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강원도 정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무려 1400년 된 주목나무죠. 무려 신라시대부터 싹을 틔운 셈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나무를 들여다보면 상처가 참 많습니다. 줄기 가운데는 큰 구멍이 있고 심지어 뒤틀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는 건지 인간의 눈으로는 다 알 수 없을 정도지요.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누군가 보기에는 온전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이 생명을 소중히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성우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Walking and Country의 Joy 들으면서 박성우의 CCM 캠프 2016년 5월 13일 수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의 중간을 딱 넘어가고 조금만 더 가면 5월의 중간을 딱 넘어가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수요일들 잘들 보내셨죠? 수요일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아침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오후에 들으신 분도 있고 저녁에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주 한 주의 중간을 싹 넘어가면서 또 나머지 우리 목금토일도 힘차게 한번 걸어가 보시죠. 박성호의 CCN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N 워십 프로그램과 함께합니다. 실시간 문자로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조금 애매한 사연이라든가 부끄러운 내용이라든가 비밀이 좀 필요한 내용들 비밀글 이용하시면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니까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잘 걸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갈까요?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릴랜드의 웨이메이커 힘차게 들었습니다. 웅빈진님께서 만나러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인사드려 봅니다. 목소리도 음악도 달콤한 캠프 집정리 마주하며 들을 수 있어 마무리하며 들을 수 있어 행복한 쉼을 누려요 하셨습니다. 네, 목소리도 음악도 달콤하다. 아, 감사합니다. 네, 청취율도 좀 달달하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두 시간 함께 즐겨주시고 듣고 싶은 음악 또 나눠주세요. 이렇게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과 협력해서 좋은 방송 만들 수 있잖아요. UFP봄님도 성웅님 CGN캠프 가족 모두 샬롬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태규 아빠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샬롬 인사 많은 분들이 예수애님 뭐 정현우님 보내주셨어요. 비밀글로 욕도 써도 되나요? 하셨네요. 아, 그럼요. 네. 저에 대한 불편한 점, 뭐 CCN 캠프에 대한 아쉬운 점, 뭐 CBS에 대한 섭섭한 점, 네, 비밀글로 보내시면 저희가 잘 그 속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보내시는 거 아니겠죠? 네. 부흥한국 싱어즈의 노래로 이어드려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약간 블루지하게 기타 연주가 아주 그냥 애절하게 들리는 곡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부흥한국 싱어즈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좋은데요. 네. 명곡은 역시 언제 들어도 네.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감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찬양의 명곡 CCM 명곡, 워십 명곡 다 알려주세요. 제가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신청곡이 비었어요. 아,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서 선곡해서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지만 네. 라디오는 함께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오늘 5월 13일 수요일 밤 함께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듣고 싶은 곡 알려주세요. 네, 저도 열심히 찾아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이런 곡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이였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포레스트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함께 들었어요. 아, 또 이렇게 또 자리 비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막 되게 막 보내주시고 해서 저 신청곡 꽉 채워줬습니다. 2부에도 자리 많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또 2부에 빨리빨리 보내드릴게요. 영광영은 아빠님께서 박성웅님 생방이시면 한늘성인님 노래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들려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늘 듣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우리 주님 듣고 계시죠. 네. 하늘성인님의 노래 제가 원래 그 다른 노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급하게 바꿨습니다. 네. 들으시는 하나님 네, 제가 준비해서 얼른 들려드릴게요. 네. 참 하늘성인님 그 새 앨범 진짜 오랜만에 나온 새 앨범 잘 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또 이 노래 또 하늘성인님의 노래 들으면 좋겠어요. 네. 젊을 때 찬양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결혼이라는 아주 축복받은 일이 있어서 아들들 자녀들 다 잘 키우고 이제 좀 시간이 나니까 한 번 더 다시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헌신하시는 그 시간들, 그 이야기들 못 들으신 분들 네, CBS CCN 캠프 유튜브 오셔서 네, 찾아보시면 하늘성인님의 캠프 초대석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작은 번님도 나주의 믿음 갖고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이거죠? 기타 이렇게 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적당한 곡 찾아보겠습니다. 민호 민호 아빠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을 하면서 은혜로운 찬양을 잘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백지영 씨의 나 때문에 이 곡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거 완전 인기곡이죠. CBS 조이풀 채널에서 네. 바로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지영의 나 때문에 유은성의 온 마음 다해 그리고 나주의 믿음 갖고 얼른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향기로운 나무의 노래였어요. 나주의 믿음 갖고.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기타 교회에서 기타 쳐보신 분들은 뭐 이런 노래들 한 번씩 쳐보셨겠죠. 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소리가 예쁘게 안 나지? 말하면서 아, 저 형은 기타가 소리가 잘 나는데 나는 왜 소리가 잘 안 나지? 그러면서 연습했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죠. 네. 뭐 C코드 메들리, G코드 메들리 이렇게 연습하면서 교회에서 기타 연습하고 배워가던 시간들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온맘 다에는 유은석의 노래였고요. 신청곡이었어요. 7494번님께서 성홍님 샬롬 신청곡 온맘 다에 늘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제 이름은 성옥은 아니고요. 성욱이에요. 욱. 네, 날비둑 아홉 구자 옆에 날일자를 쓰는 뭐 한자를 쓰는 박성욱입니다. 욱. 굳이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제 이름이니까요. 자, 박성욱의 CCN캠 벌써 1부 마치고 2부 갈 시간이 되었어요. 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시간 정말 붙잡고 싶은데 말입니다. 아까 신청하신 노래 하늘성인님의 노래로 1부 꾹꾹 준비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면서 저는 2부로 갈 건데요. 예, 라디오 들으시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가는 사이에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꼭꼭 누르면서 꼭 함께해 주세요.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 다만 그들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한 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더군. 마치 아르고호를 타고 떠난 영웅들처럼 말일세. 그래,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했을 뿐이야. 구루 하워드 교수의 하워드의 선물 중 일부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 이창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처음으로 떡떡히 봤습니다. 구름기둥에 옮겨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출애굽 14장 19절에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출애굽 14장 21절에는 물이 갈라지는 모습도 봤어요. 이스라엘을 따라 들어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당하는 모습도 출애굽 1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구원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이들은 다시 옛날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출애굽 15장 22절에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 모습도 봤어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도 다 받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흘 막상 지나서 자기들이 어려운 처지를 딱 보니까 옛날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행태였어요. 그리고요 오늘날 나의 신앙 행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살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요 그렇게 잊어먹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한 나무 지시합니다. 어떤 나무요? 그 근처 흔한 나무인 거예요. 바로 옆에.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참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답은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한 나무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 나무를 못 봐요. 그리고 뭘 봐요? 그 당한 어려움, 물이 없는 것, 뭐 광야 사흘길,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는 그 모습만 봐요. 하늘을 볼 수도 없고요. 바로 옆에 답이 있는데도 그 한 나무만 집어던지면 바로 물이 달아지는데요.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오늘날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성도가 누드 계란기라고 중국에서 이렇게 무역하면서 저한테 하나 줬어요. 제가 그거를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낑낑대고 제가 또 기계치기도 하거든요. 그거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막 아유 중국사는 이래 이러고 제 아내한테도 이래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 동생이 왔습니다. 예, 줘보세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 배터리 들어가는데 비닐 하나가 이렇게 가운데 꽂아 있더라고요. 그걸 쏙 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되더라고요. 어쩌면요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나무만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걸 못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혹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원망이 더 크고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비닐 하나 뽑으면 돼요. 나무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2: 어디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화하는 세계. 그곳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리라. 이란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말입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도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보낼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에 광고가 들어왔죠. 광고 듣고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새 노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GCM 새 노래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새로 발표된 노래 새 CCM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하트도 모아봅니다. 오늘 함께 들을 뉴 GCM은요, 이 곡이네요. PK 장광우가 발표한 천국행진가네요. 천국행진가. 오, 제목이 뭔가 특별한데요. 앨범 표지에 그 장광우 목사님이 시무 섬기고 있는 우리 온 세상 가족교회죠. 교회 이름이 좀 예쁘죠. 그 식구들인 것 같아요. 온 세상 약속교회. 맞아. 온 세상 약속교회. 가족 교회 멤버들,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쫙 나란히 한 줄로 쭉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얼렁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뉴스CCM 천국 행진가 PK 장광우의 곡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쿡쿡쿡 눌러주세요.

오늘의 뉴시스템 천국 행진가 PK 장광우의 노래였습니다. 후렴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가 같이 반복되고 아이들 목소리도 나오는데 너무 예쁘네요. 네, 오늘의 뉴시스템 새 노래였어요. 천국 행진가 PK 장광우의 곡이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 신청도 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쁜 나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듣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찬송에 유독 눈물이 나네요.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일부 말미에 보내주신 곡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있죠. 내 마음을 톡 건드려주는, 내 마음에 같이 공명해주는 노래들. 근데 그렇게 딱 들으면서 아, 음악 좋네, 노래 좋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샵1212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이렇게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알려주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포님도 오셨어요. 사람들과 갈등이 힘든 요즘입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면서, 종종 듣고 있는데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박상규님의 내려놓음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은 뭐 다 있죠. 때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화나는 부분이 있는데,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이렇게 좀 불편할 때도 있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티를 내고 싶을 때가 있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 이렇게 매일 일정한 톤으로 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이런 나도 사랑해 준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라고

하냐? 그럼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하루하루 걸어가 보시죠. 김영우의 노래 듣습니다. 시편 21편 주의 사랑 그리고 히스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 밝은 노래들 같이 듣죠.

프롬갓의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함께 들었어요. 지난주 캠프 초대석 왔던 프롬갓이죠. 네. 노래가 아주 그냥 상큼합니다. 네, 프롬갓이 누구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네, CCN 캠프 유튜브에 가시면 캠프 초대석에 영상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네. 블루파이님께서 노래 신청하려고 회원 가입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아유, 노래 곡 신청하려고 레인보우 앱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그 복잡한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노래 빠르게 배달하겠습니다. 7218번님 샬롬, 지난번 퀴즈 정답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바빠서 감사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날씨 더워지는데 시원하게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주말 캠프 퀴즈 참여하셔가지고 커피 쿠폰 받으셨거든요. 아유, 부럽습니다. 저는 맨날 보내드리기만 하지 정작 저는 커피 쿠폰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야, 이렇게 또 시원한 커피 한잔 내일 하시면서 CCN 캠프 다섯 분에게 소개해 주세요. 주변에. 그리고 요 사연은 제가 번호를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억양이 듣기 많이 거북합니다. 선배님들께 지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디나 선배들이 왜 지도 안 해주나요?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여기서 아나운서가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아이,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아나운서를 하겠어요. 저는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CCM 전문 진행자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안 될까요? 네. 저도 제 목소리를 그렇게 뭐 썩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도원 받으면 좋죠. 뭐. 네. 듣기 거북하셨다면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분들도 제가 발음이 약간 좀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 분들에 비하면 이렇게 저음이나 분명한 고음이나 딱딱 떨어지는 발음은 아니죠. 네. 저도 잘 알아요. 조금 더 열심히 신경 써서 또박또박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나나님께서는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항상 짱 멋지세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다 듣기 따라 다르니까요. 네, 좋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좀 아쉬운데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권인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듣습니다.

김진영의 노래, 송영주의 연주. 아이,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그죠?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목소리에 대한 얘기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아, 이렇게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에 응원을 많이 주신다고 제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 좀 불편합니다 하는 문자에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문자 안 보내는 분에게 마음 상합니다. 밤이 좀 깊어가고 있어요. 힐송 영 앤 프리의 At the Cross 어쿠스틱 버전, 그리고 나탈리 그랜트의 My Weapon 같이 듣죠.

나탈리 그랜트의 My Weapon 함께 들었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도 물러갈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연 보내지 않아도 라디오로, 레인보우로, 유튜브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주위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지구는 둥글고 사방의 땅은 평평하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도 곤륜산이나 형산, 곽산을 오르며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지나간 과거는 쫓아가 잡을 수 없고 다가올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다. 그런데도 좋은 수레를 갈망하고 논밭에 마음 태우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생토록 헤매면서 오로지 저것을 바랄 뿐 이것을 참으로 누려야 하는 줄 모른 지가 오래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산문, 바로 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예배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며 부르는 많은 축복송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가정의 달 5월, 사랑의 달, 감사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오늘 함께 묵상한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최명자 즐거운 모임 들으셨고요. 앞서 옹 기장이 먼저 해야 할 것 전해드렸습니다. 사랑님께서 찬양 들으며 미용실 문 열고 아파트 정원 입합나무처럼 오늘도 향기 나는 삶이 되길 기도하며 방송 늘 감사해요 하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추억님도 와주셨습니다. 분주한 오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원하지만 김진아님, 또 오늘도 반갑습니다. 출석체크 챙겨주시는 평생감사님, 또 긴 이야기 나눠주신 순복음현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축복입니다. 마운틴사나님, 예수애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57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오른쪽 무릎 인대 수술로 한 달은 병원, 두 달은 집콕 중인데 왼쪽 다리는 어려서부터 불편한 다리라 회복이 더디네요. 그래도 많은 이웃들, 동역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답니다. 축복송 들으며 늘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깨닫게 되네요 하시며 기도를 시작합니다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찬미워십 곡인데 준비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향기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함께 축복송, 향기로운 나무의 향기로운 나무, 그리고 찬미워십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청곡이에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Nobody knows the troubles I've seen 이라는 곡을 신혜숙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는데 드림싱어즈가 부른 찬양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CBS 창작 복음 성가제 그 이후에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때 이 대회 때부터는 창작곡이 아니고 일반 곡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어서 각 교회에 실력 있는 팀들이 나왔었는데 금상을 수상을 했어요. 드림싱어즈 여자분들이 무대를 거의 휘어잡다시피 너무너무 멋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무대를 직관했기 때문에 그때 그 감동이 다시금 떠오르네요. 이삼열 밴드 박정아의 이유 이 두 곡은 소미님께서 걸으면서 잘 듣고 있다고 하셔서 걸음에 좀 맞춰서 보폭을 조금 더 신나게 빨리 할 수 있는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또 찬미워십 기도를 시작합니다. 향기로운 나무 같은 제목의 찬양이죠. 향기로운 나무 전해드렸어요. 이병희 님도 꽃시장 가면서 함께 하신다고 향기롭게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3757 님께서 축복송 찬양 신청곡 남겨주시며 정윤정 사모님, 황신 담임 목사님, 황지안, 황유안, 황서환 세 아들 많이 수고하고 계세요 하시며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녹음할 테니 사연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사진이 너무 작게 보여서 제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먼저 정윤정 사모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쓰셨거든요. 정성어린 기도와 따뜻한 사랑으로 늘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지친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사모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윤기 나는 믿음과 온유한 미소로 남부교회를 밝게 비추시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섬기시는 헌신이 많은 이들에게 큰 힘과 본이 되고 있습니다. 정다운 사랑과 포근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사모님, 늘 성령의 평안과 건강,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쁘게 생일 축하하는 케이크와 또 목사님 그리고 새 아드님의 사진도 같이 해서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 카드를 저희 축복송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멋지게 삼행시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모님께는 저희 예쁜 화장품 선물이 있으니까요.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송정미 함춘호의 축복송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배상진님 비롯해서 이 곡도 역시 신청곡입니다. 송승현 주님의 손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태산을 넘어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웃음 가득히 님께서 지금 친정엄마 퇴원시키러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준비하겠습니다.

은하수 구스로옥님께서 송승현의 주님의 손 찬양이 너무 좋아서 얼른 들어오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송정미 함춘호의 축복송도 전해드렸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드리밍 버터플라이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였어요. 제 1부 끝곡으로는 좀 긴 라이브 워십이에요. 어노인팅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하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0: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동방현주 주리 남궁송옥 전대현 유은성 함께한 나를 통하여 7300님께서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은 왠지 은영님 음성이 더 따스하게 맑게 느껴지네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껴봅니다.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3남매 아빠님께서 어제 생일이었는데 축하를 못 받아서 조금 섭섭하셨다고. 그래도 주말에 기대해 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위로의 찬양을 청하셔서 전해드렸는데 주말 기대 예,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근데 일부에서 그 사모님 생신 축하 삼행시를 소개를 해드렸더니 2969님께서 아, 괜시리 눈물이 났어요 하시며 장애인 쉼터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 그 생일을 잊고 산 지 수십 년째라고 하시며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살짝 서운한 마음도 들으셨다고. 그래도 사연을 들으면서 왠지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사모님을 챙겨주시는 그 사연에 제가 더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시며 신청곡도 남겨주셨어요. 자, 하원 하진맘.

에서도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듣고 싶어 하셨는데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피아워십 다윗의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둠 날 다 지나고 또 2969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

김명선의 오늘의 힘, 내일의 소망. 소망님께서 2DJ 신청곡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신청곡을 써주신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위로브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앞서 피아워십 다윗의 기도 리스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도 전해드렸어요. 9898님께서 도봉산 오르고 계시다고요? 적당한 바람, 햇볕이 몸속을 정화시켜주네요. 항상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한방눈님께서는 딸이 결혼 2년 만에 새 생명을 축복받았어요.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리베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들려주심에 감사하고 매일 듣기만 하다가 너무 좋아서 글 올려봅니다. 인사 나눠주셨어요. 피어나는 푸르름님,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맞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 써주셨습니다. 찬양 From a Distance, Maureen McGovern, 그리고 샌디 패티입니다. Upon This Rock.

들었고요. 오늘 끝곡도 바피츠 마라나타 싱어즈의 As We Worship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누구나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으로 부서진 것을 솔직함으로 건설한다면 어떤 폭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것이 되리라. 솔직함은 겸손이고 두려움 없는 용기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솔직할 수 있으며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테클라 메를로의 고요히 머물러 사랑하기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할 찬송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이 찬송은 초기 한국 찬송가의 번역자이자 편집자로 많은 공헌을 한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이신 밀러 목사가 작사한 한국어 창작 찬송입니다. 밀러 목사는 1892년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무려 40여 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 봉사하신 분으로 우리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이십니다. 반석 위의 집이란 마태복음 7장 24절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의역해 놓은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1, 2절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요약하여 은율로 재구성해 놓았고, 3절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각각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판단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듣거나 혹은 그 말씀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행해서 구체적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만나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0: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1: 이 돌쇠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0: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돌쇠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1: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길을 내시니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셨듯 우리도 성령을 따라가게 하소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이 심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215장 찬송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유창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짓을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찬송 남궁송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성자의 귀한 몸 목민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내 주의 나라와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엘티방님께서 나무엔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개민수의 찬양 준비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텔라님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천등사님께서도 오늘도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큰아들이 오늘 생일인데 중국 출장 가서 주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다녀올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요. 작은 자님 기도문에 또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슬픔으로 끝날 것 같은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때에도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시간을 견뎌내게 하소서. 아멘. 유동근님께서는 감기가 심하셨군요. 누가 저를 한 대 치고 간 듯이 기침과 함께 한기까지 느껴지네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틀간 쉬었더니 심적으로 더 힘든 듯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가는 길에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방현주의 사명 정해주셔서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조수진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강무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외 예배 잘 다녀오셨네요. 사진까지 보내주신 꽃마리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지명현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경미의 음성으로 양 99마리는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4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9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9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그저 만드는 자로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띠를 두르시고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되 지금까지도 진정한 왕의 권위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의 이치, 인간의 역사, 교회의 사명까지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을까요?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삶이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나의 경험, 지식, 감정, 주변 환경에 의지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도 하고, 때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이나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요동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완전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그 다스리심으로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 불과한 내 삶까지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환경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잠잠히 서는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신재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고 계시고요. 늘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듣고 계시다고 8985번 아침에 빵 냄새 맡으면 너무 기분 좋죠? 빵집 지나는 길인데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셨어요. 뭔가 상상이 되는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신 곡 콰데스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주를 악모하는 자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전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샬롬 인사 건네주셨어요. 손녀 손자 사랑님, 오늘도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평안한 미소로 이웃을 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좋은데요. 평안한 미소. 주니빈님, 주님을 묵상하며 새날을 맞이하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주셨고요. 안주하는 여행자님, 요즘 현장 조사가 날이 더워질수록 더 지치는 것 같네요. 야외에서 현장 근무를 하셔야 되나 봐요. 몸이 지치더라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버팀목 주시기를 빌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직 더위가 시작하기도 전인데 걱정이네요, 정말. 어떻게 내메기 찬양만으로는 안 될까요? 아, 잠깐씩이라도 쉬시면서 충전하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이님,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인사 건네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아가다님, 또 푸른동사님, 준희님, 소망님 모두 인사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는 엄마가 대상포진에 걸리셨어요. 친정어머님 말씀이시군요. 가볍게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합니다. 많이 아프지 않으시기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권아름과 진소영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준비하고요. 이어서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주님의 손, 송승현의 찬양 전해드릴게요.

제자들은 수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행적도 보았으나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깨달은 시점은 그분의 순환, 곧 십자가 처형과 부활 이후였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를 깨달았다.

존 베어의 그리고 신학이 시작되었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지금도 천천히 걷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임미정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모키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주 예수 넓은 품에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1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솔루션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선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히즈가든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성령이 계시네 접속곡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꽃들은 자기가 가진 향기를 밖으로 밀어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꽃잎 속에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비워내야만 우리가 아는 꽃피는 계절이 완성되죠.

마음도 그런 꽃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두어 두기보다 손을 펼쳐서 밖으로 흘려보낼 때 그때 삶의 진한 향기가 더 배어나올 겁니다. 5월의 꽃향기가 유난히 달콤한 아침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Jesus paid it all. 이 세상 험하고.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1월이나 2월에 설 연휴가 들어있을 때 왜 명절 한번 지내고 나면 그 달이 금세 지나가는 느낌이잖아요. 이달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을 보내고 나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흘렀는지 벌써 목요일이고 어느새 5월의 중간까지 와 있네요. 예, 이렇게 시간은 참 잘 흘러갑니다. 김명수님, 사방 창문 열어놓으니까 저 멀리서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 집까지 퍼집니다. 5월 중순에 아카시아 향 내음,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찬송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이에요. 현재 서울 기온이 16.6도입니다. 근데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거래요.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이에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라는 책자가 보급됐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았는데 무려 851종이 수록됐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경험을 통해 독성을 없애는 방법과 식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을 체득했죠.

세월이 흘러 이제 한식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한식 조리법의 시작은 굶주림이었네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던 우리 조상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산에서 찾은 식물을 밥상에 올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찾아낸 방법이었죠.

12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때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대부분 절박하고 그래서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아멘.

라이브 버전 호산나, 그리고 은총 세실님 신청하신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예, 천상병의 시가 딱 제 마음입니다 하면서 은총세실님 사연과 함께 주신 신청곡. 예, 저는 이 식구가 떠올라요. 5월이 오면 누구라도 행복해야 한다는 듯이 행복하라. 5월이 오면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듯이 행복하라. 예, 5월에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알고 보면 5월과 관련된 좋은 시가 참 많거든요. 시인들이 5월을 소재로 시를 자주 썼다는 건 그만큼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란 의미겠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아이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4: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께 장미꽃 한 송이 건네는 마음으로 Bette Midler의 Rose 일부 끝곡으로 띄웁니다. 저는 사실 몰랐는데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오늘이 5월 14일 로즈 데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유래한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미의 꽃말은 알아요, 제가. 내 마음은 그대만이 압니다. 예, 이런 날을 핑계 삼아서 꽃 선물도 해보고 내 마음은 그대만이 안다. 평소에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Better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Wea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와, 레이나 차님 댁은 오늘 가정의 달 스페셜 데이래요. 아이들의 소풍과 스포츠 데이입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설레며 일어난 아이들과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우리 청취자분 댁의 스페셜 데이, 오늘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실까 궁금해요. 내일 또 사연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소풍 가고 스포츠하는 날이라고요.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신청하신 분, 뒷자리 6572 쓰시는 분, 새벽 예배 드리고서 아카시아 향기 맡으며 걷기 운동 하신대요.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일부 끝에 오늘이 로즈데이래요 말씀을 드렸더니 렁투님도 지금 아셨대요. 오늘 회사에 우수고객 행사가 있어서 시나리오의 고객님들 한 분 한 분께 장미꽃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 웬 장미일까 했는데 오늘이 로즈데이라서 맞춤 식순 중에 하나였다고. 이 시간 덕분에 로즈데이 알게 되셨다는 렁투님. 네, 그러게요. 저도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뭔가 뭐 3월 3일 삼겹살 데이, 11월 11일 가래떡 데이 이런 거는 유래를 얼추 알겠어요. 근데 왜 5월 14일이 로즈데이일까? 그건 궁금하네요. 호주 김채연님, 호주에 계신 분일까요? 처음 참여하신다는데 오늘 2부 시작하며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흐를 때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고 시작하셨대요. 맞아요. 찬송가 360 몇 장인 걸로 기억해요 하셨는데 우리 찬송은 348장에 실려 있습니다. 예, 아유, 풍경여행님의 사연을 받고 가슴 찡하게 감동이 밀려오네요. 오늘 5월 14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6년 전 이 시간 서울대병원 수술실에서 심부전으로 고생하던 아내에게 천신만고 끝에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을 때의 무서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사히 신장 이식을 마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장 이식 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신청합니다. 네, 아유. 이 뭐 어떠한 말이 필요하겠나요? 정말 둘이 하나 됨이 부부인데 신장을 나누어 가진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분의 사이. 예. 아내분 그리고 풍경 여행님도 건강 계속 괜찮으신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역대하 16

하나님과의 동행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사왕은 초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겸손하게 의지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선 온 유다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공을 거두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지혜와 세속적인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매 순간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전심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31번째 묵상 이야기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돌리라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정영애님은 꽃시장에서 일하시죠. 오늘이 확실히 그렇군요. 로즈데이라서 어제 장미꽃이 많이 나갔대요. 그리고 성당에서는 5월 한 달 중 성모님께 장미를 드리는 날이라서 또 장미꽃이 많이 나간다고요. 성모의 밤 행사라는 게 있다고. 예, 그 로즈데이의 유래를 알 순 없다. 이런 얘기 좀 전 했었는데 유래를 알 순 없지만 어찌됐건 우리 또 꽃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런 날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하시니까 좋은데요. 바람내음님, 서양고속도로 타고 지방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50m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을 헤치고 서해대교 건너왔어요. 속도를 줄이십시오. 사고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 졸음 쉼터에서 조이포유로 갈아타면서 소식 전합니다. 네, 요새 아침마다 안개 끼는 곳이 또 많은 것 같은데 바람내음님 이제 졸음쉼터에서 출발해서 또 한참 가고 계시죠.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십시오.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뒷자리 2222 쓰시는 분의 신청곡

향수가 쏟아지는 느낌 Like a Mighty Sea 목마른 내 영혼이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지금 아침 기온은 활동하기에 딱 좋은데요. 오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다고 그러죠. 아직은 감이 잘 안 와요. 진짜 오늘 낮에 30도 이상까지 오를 것인가? 아, 30도가 넘어가는 그 뜨거움이 뭐였더라?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오늘부터 다시 겪게 되는 걸까요? 일교차가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목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포임의 찬송으로 들으면서 마칠게요.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가령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게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좀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요럴 때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구분하는 필터 두 가지.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하면 조급함이 생기고 막 힘들다. 만약 이렇다면 내 욕심이 앞선 거고요. 상황이 막막해도 내 영혼에 어떤 평안함, 확신,

신이 있다. 이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또 나의 성공과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게 우선이라면 내 뜻일 때가 좀 더 많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타인의 유익을 우선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또 많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갖고 행동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더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S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커스의 믿음으로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예, 오늘도 좋은 아침이 시작이 됐고, 맑은 날, 화창한 날. 예. 엘로힘님, 오늘부터 낮 기온 30도 찍는다고 하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흥겹게,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요. 이라고 남기셨는데, 감기라 하면 이제 일교차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근데 아침도 괜찮습니다, 지금. 예. 20도가 넘는 지역이 많을걸요. 예. 일교차만 조금 신경 쓰면 약간 초여름 날씨를 오늘 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도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사실. 5월 중순도 채 안 됐는데 30도를 찍는군요. 패사자님도 오늘도 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맡겨요. 불안이 아닌 평강이 가득하길 바라며 라고 또 오프닝 코멘트 남겨주셨고 아침 햇살님도 아, 두 마음이 공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네, 라고.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이 다 있죠.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우리 대체로 얼추 다 알아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아니다. 내 욕심이구나. 내 욕심이 앞서는구나. 이걸 다 압니다 우리가. 근데 그 잣대가 그 기준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지 아니면 조급함인지. 조급함인지 평안함 혹은 자유함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잘 좀 느껴본다면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 자유함이 가득가득한 오늘 또 수요일, 오늘 목요일 예, 다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님은 훈디 혜영님 오늘이 로즈데이래요. 굿데이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오늘 장미날이에요. 장미데이. 아. 그러니까 2월 14일이 밸런타인데이죠. 맞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그리고 4월 14일은 이제 블랙데이 그 짜장면 먹는 날 여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아, 5월도 뭐가 있군요. 신경 안 쓰며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아, 다 못 따라가겠네. 아, 연인들끼리 뭐 장미꽃 주는 날이에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달 14일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게 있다고는 하던데, 예.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예. 안 챙기고 살아가지고. 다솔님도 너무 화창하고 깨끗한 날씨네요. 다들 승리하셔요. 예, 진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약간 더운데, 진짜 스튜디오 안도.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이제 목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뭐 다 좋습니다. 사는 얘기 보내주셔요. 신청곡도 받습니다. 어폴로즈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크룩스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었고요. 소영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폴로즈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시민설님께서 출근길인데 어머 날씨가 벌써 푹푹 찝니다. 하지만 오늘도 밭에서 농사 지으실 울엄마 이종우 권사님 화이팅 남기셨는데 그쵸. 요즘에 뭐 해도 일찍 뜨고 5시 좀 넘는데 예, 화나더라고요. 낮엔 덥고 아침에 조금 그나마 선선할 때에 이제 오전 일과 좀 부지런히 잘 또 마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날에는 또 농산일 할 때 낮에 새참 또 챙겨야죠. 긴 그 챙 있는 모자 꼭 쓰시고 이제 슬슬 30도 얘기하니까 여름철 폭염 아이템 뭐 손선풍기랄지 뭐 여러 개 있잖아. 요런 것들도 조금 이제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글라스도 요즘에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선글라스 같은 것도 이렇게 착용하면 좋고 그렇습니다. 수수꽃다리님 오늘이 로지데이라고요. 근데 장미가 참 예쁘게 피었네라고 남기셨고 그러니까요. 그 뭐 4월에 피는 벚꽃 뭐 목련 이런 꽃들도 예쁘지만 5월에 피는 꽃들도 되게 많아요. 예. 7980번님도 와주셨고 반갑습니다. 한미영님 좋은 아침. 오늘 숭이유치원 겸둥이들과 함께 서울랜드로 봄소풍 갑니다. 잘 안전하게 다녀올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또 유치원 아이 어제도 소풍 간다는 그 사연 있었는데 이번 주 이번 더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가는 유치원 또 초등학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서울랜드 너무 좋지. 예. 잘 다녀오세요. 서울랜드도 좋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대공원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달콤 방앗간님도 와주셨 아침부터 아 오늘 덥다는 이런 또 사연들이 많네. 여름이 진짜 오나 봅니다. 오랜만에 와도 낯설지 않고 편안한 샬롬 CCM 잘 듣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 다들 잘

잘 보내셔요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해피 강사님도 출첵. 프리지아님도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 오고 계시네요. 콩이맘님, 오늘 저 치과 가는데 너무 무섭다는, 미리미리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라고 남기셨는데, 그렇지, 치과는 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예. 콩이맘님 잘 다녀오세요. 또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더 전적 많이 나와요. 예. 마운틴 사나님도 일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예. 이평한 세상님도 와주셨고요. 예. 장한이의 이 곡 들을게요. 주님만 내 마음을 아시네.

꿈이 있는 자유 바람이 불어오네 들었고요. 준하와 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이 곡은 우리 찐파랑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계절의 봄바람 불어 있고 듣고 싶네요. 계절의 여왕답게 와, 눈 돌리는 곳곳마다 찬란한 풍경의 아침입니다라고 남기셨고, 이런 날 아침은 좀 걸어서 가까운 거리는 갈만하죠. 예. 별열매님께서 안 그래도 찬양 많이 듣고 싶어서 출근길 걸어갑니다. 하트 남기셨고, 봄채원님은 출근길에 듣는데요. 저 음료 순회하는 직업 해요. 운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조금 겁나네요. 그래도 찬양 들으며 잘 출근하겠습니다. 하트 남기셨는데, 오늘, 할당량? 해야 할 일이 만만치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운전, 매일 운전하는 일이 이게 진짜 녹록치가 않아요. 물류, 배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덕분에 우리가 빠르게 어떤 필요한 물품도 받아보고, 번개 배송, 총알 배송 이러잖아요. 오늘도 우리 봄채원님 안전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래, 엘리베이터 행운도 좀 따르고 그러면 좋겠네요. 많이 안 기다리고, 그죠? 화이팅! 응원을 전합니다. 레이나 차아님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안젤라님, 정정희님, 홍삼명주님 오주셨고, 2969번님도 출첵. 예. 반갑습니다. 샬롬 하하호호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제이에이치리님께서도 장미의 계절 5월, 예, 오늘도 축복합니다. 남기셨네요. 새별님도 와주셨고, 히스가든의 이곡 2098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난 여호와로.

Okay, it's my turn. All my dancing generation, are you ready? 사정수와 가로잡던 죽어야 할 죄인, 내 온몸을 꽉 조였던 죄사들의 매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난

라스트 춤추는 세대 들었고요. 구자욱의 전교인 트위스트, 히즈가든 난 여호와로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마음먹기 나름님께서 출근 중입니다. 지하철에 에어컨 나와요. 진짜 여름이 온 듯. 어제부터 반팔 입고 출근하고요. 중3 아들은 어제 수련회에 갔는데 내일까지 친구들과 즐겁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예. 이게 학교에서 가는 수련회, 뭐 캠프 그런 거죠. 학교에서. 예. 최근에 우리 뭐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현장학습, 수학여행, 점점 안 가는 학교도 많아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고충도 많고 해서 이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아, 수련회 우리 중학생 아이들 잘 다녀오기를 아무 사고 없이 예, 좋은 추억 쌓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하수 구수록님께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신청곡 남기셨는데 메리 제인이 부르는 곡으로 함께합니다. 1부 마지막 곡이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영국 중세 문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석학이었던 맥클레인 선생님은 답사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이 이제껏 들은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20대였던 나는 그때 좋은 사람의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아니, 좋은 사람은 특징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 어제 많은 일들과 후회되는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에 사로잡혀 나의 하루가 망가지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삶의 승리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이오니 하루의 실패나 고난에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잠깐의 넘어짐을 인생의 실패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